0: 시 i 미 i 야뇌 i 디 a 라하 e 침 e 로 와. e 니 e 가 e 로 와. 니 e 가 e 파 e 제 e 디 e 게 e 초 e 리 e 서 아니 e 미 e 야 e 샤 e 데
1: e 게 e
0: 게 e 와. 어 e 제 e 능 e 통 e 도 와. 그래서 현 e 도 e 토 e 야 인지 e 지 e 현 e 야구 e 와 e 개 e 신 e 채워 e 르 e 아 e
1: 문 e 르시 e
0: 다 e 자 e 남 e 있는 미 e 야 e 제 e 미 e 야 e 교 e 배 e 도 e 디 e 당 e 도 e
1: 문 e 르시 e
0: 다 e 게 e 손 e 야 e 난 e 고배 e 리 e 있는 e 비 e 직 e 디 e 비 e 비 e 리 e 면 e 락도 e 바 e 록 e 배 e 집에 e 주 e 처 e 매 e 是 e 다 e 주 e 무 e 주 e 시 e 기 e 잠수 e 수 e 고 e 감 주다 e 용 e 버 e 리 e 비 e 수 e 지 아니 e 그 e 수 e 야 e 지
1: e 장 e 저 e 게 e 기 e 안 e 서 e 망 e 지 e 교인 e 인 e 제 e 대 e 이 e 감 e 주 e 십 e 수 e 잠 e 중 e 자 e 저삼 e 르시 e 알
0: e 시 e
1: 다 e 단 e 재밌 e 년 e 된 e 직 e 스 e 뒤 e 봐 e 주 e 뒤 e 두 e 윤 e 좀봐 아니 e 랑 e 주 e 주 e 시 e 이제 e 저 e 에 e 마고 e 기 e 수 e 제 e 도 e
0: 르 e 르 e 다 e 상 e 락도 e 바 e 디 e 도 e 고 누구든 이제 수요도 와. 감 수수 가지 친구 치야 같은 이제. 감 숨주다 다니면 숨주 딱딱 수요자 입는 숨주 리도 좀 먹고 얘기해도 와.
1: 오지지지.
0: 디 카박 다꾸라 키란 예수 교용고도 와스. 그러니까 얘기해도 와.
1: 제시제시. 제답 진짜 지나미는 신의 키란기 뒤주디 이내래 춘지 야구신한 토야 진짜 제시제도 와.
0: 제시제시.
1: 레슬레셀. 더 팀인기 키란기 제리아 송교 야구신한 고구유미나 세리 토네 신내래 야 추주다 진짜 텔 토나나의 몽고 취업지 제시제도 와.
0: 제시제시.
1: 다기랑기 균된 소에 나리 있는데 미리아 편배 세리진데지 망잠 취해야 한다는 시 디단저와 유배 추주진데지 그래서 망자난과의 개천부지리샬 배차샤제 슈위나 예리탄 책제기지 권로부기 추주두제 토부 유배기 신제지기 내리 당는 신기 원책기 라소 딘데지 균된 신제 취위나 양기랑기 젠래야 편동이 제유 더동이비나 윤도내 장저 최된데 이내래 류인 자원의 나의 맵딘데지리샬
0: 아네 러슬러스 원에 딱 노조라 中央能去接接米里亚偏到预备个西里芒果停车了是吧了老王张这车店许多上班那项目了俺那你个人但没推荐也二天给了呀张这车店当这玩预备个七天看你自己我就去能看这多了老王老师老师听我有两我就需要第一名的他卡拉马赛狂的要求过一个月他鞋子但俺做第四把价格快速是个玩老王但我的鞋子怎么切不怎么给土色给女个提上通过别别过的了下了
1: 那除了你克拉斯我也给你那没忙过些的跑步汤鞋子脚马背了第一呢超过一个鞋子这边空心这是多了第二是那不一呢土鞋汤不知水土白给我们真吃多了但一不一年来到超过一个高油的出皮鞋汤不一呢去狗秀给内部卡些提着我咱们的土鞋给内部提上通过没多了嗯那是真的是但新秋鞋给这边我们把鞋不一呢跑步提一不一呢设施度加油白给超过一个鞋子这边接了呀俺那超过一个一不一呢马鞋空汤都不一呢内部的牛都煮多了
0: 但一比一年来土色的内部的提上通过买卖给过了些些了啊，那是嘞，我这是些了。那个呢，做泡泡汤、托马拉索，那个呢做土色切格味呢，那样腌制去昆明呢，嘴巴明明呢，亲爱的土色有钱呢，土色切不怎么多，难当的一年来，他既然给土色的，得怎么这么多，提上给内部开团托买不都不是是吧？当然是些了。
1: 但一年来，七六年，写了七百个月，才认定这是没对子嘛？伊呢，俺既然给三个点个那一点，还将开钱不吃下日子光。
0: 当然是了。
1: 今年七月呢，俺三个给写了初二零一点，才是几里下过不票件伊呢？他头东一边呢，仗着缺点的菜单两百三个点一点呢嘞，开钱不吃下生计了。
0: 我当然是多了。
1: 第一年来，俺做地摊摊，天干着我又不接单，当人心拉短多。听说那么些的呢来，炒我七十多的呢，内部拿出几升七点五元多，地摊里呢来，俺把多土奶奶也吃着下着多完了。
0: 当然是下了，他现在那么些炒完个不呀，因为呢，俺那不只得几升七点的呢，我推出大大的炒我七百个点着完了。
1: 是是是。
0: 忙不就突然就上班，人家面积给俺做土司机落这干不进的多。
1: 那我是是。
0: 现在是不要我休息多完了。
1: 他给是炒我七百个不呀，给俺给长着缺点的，要我没准把俺给俺炒过些呀，一年是吧？
0: 是是是，
1: 绿皮地当我呢，水皮呢来没得哦。可是杨叔那也是，但可是炒过些，顶这给农村蒙古水田用的怎么？看俺给我呢，但杨长着缺点的，土南去那边呢？杨那些，提到给这个蒙古鸡呢来，我那土也顶这解释些是多完了。
0: 当然是些了，但提到两件作业，我就需要给确定对比呢。俺做错位处理啊，培训设备个陆队团在地呢，布置都是走行比较高的些了。
1: 那是，
0: 但他给喝的是那泡面干给布置的了吧？
1: 老王，
0: 但他的喝的是那俺最近推荐给老家干给布置的了多了。
1: 嗯，那是。
0: 但而里福布斯团队托的呀，你对俺最错位置培训级别给陆队团在地呢，布置都是走一步趟，他呢吃不到嘞，做不了，吃着断断完了。
1: 嗯，那是。
0: 新旧的年少忙大些给拿落的呀。 Kim Juki Chapto Dingya, Limi Tushima Reya, Buti Gene, Shipke Palia Yubata, Tangazu Namgu Lakwa.

0: 창세기 녹두 튼세 토기 부제 창 딜레 망어 요체제 되샤라
1: 레슬레슬 튜중아나 즈 베주나에기 라도 카바탄다는 신 록레 디시 삭된 동안에 즈 김자나 베주 시야기 년진기 경제 요제 라속 토리는 부저 몽부 유디 좀 바이나 디 베주 등기 등기리아 카지게 능공와야 이내리 당는 시 송와야 좀알
0: 제제제
1: 이신 나저 프리아 라속이 굶신 예버 딘데 유디 좀 바야 디저 이내레 디단 쳄지도 기란 구수 된리아 부저 몽부 주괴 조야기 년거 유디 다 넘규 초나 이내레 자주 디다 방고에 덮치리 제제 동안
0: 我那日下了，你这大爷眼睛就麻了呗。老王，你是不过一边的开哪里啊？拒绝得多呢，就那外面去去，俺琢磨可最麻了呗，是吧？他们看这个一边的，我送给不下去，给小钱都喂。
1: 老王，
0: 我等这又要这一边的，俺琢磨下呀，偏多少了吧？这是。那前面过些天都下去，突然间不知道怎么办呢？眼睛给可是说里面就是新的，别的差呗，新年过时候么多。
1: 开那几个币呢？俺那不是得给不够开那钱去，出好些那个洋洋过的要嘛了吧？是是。那地套里边的伢意思不起，但陆队团这个是长么不值多少，做一堆上边呢，团军呢将会提着了呀，缺点的，都是说那样带了呀。虽然早晚呢那样没么这些的多了。
0: 是
1: 是。地
0: 大
1: 吃不起，那到团军呢，老多可把说了，过好些有人带币呢，没得他的那嘞，那不没用去，说是不就是完了？
0: 那这下
1: 了，但个你给矿嘞，蒙古区不是，但军人老多可把了，过好些小兵呢，看人给没给地摊的呀，那不有的，俺讲。
0: 前面去的是吧？我这下了，
1: 提名一名呢，吕布给马拉先了一年嘞，那个蒙古苏个月，别恰恰在徐边呢，去让给普及的一年嘞，那不民用苏个月去的多了。
0: 这下这下了，
1: 他中国参赛吃的超越脱了呀，快把西边一年嘞，看了稍微够了呀，拉到卡巴了呀，过好些点边呢，谁里的就搞我谈谈能行出去没到，提前留下家伙吃别给，先说点一年嘞，趁热给西进是月白马菜，什么看这边起来开进一年嘞，团员人不拉到卡巴了呀，谁家徐边呢，呀？
0: 菜明朝为苏北南大堂新港给南大一年嘞，民用的通过药品这接着就穷下了。啊，那乐死乐死！那拉多卡巴里啊，过好些点位呢，明里呀，南北堂，沿这个南坡边人家要了吧？
1: 是是是。
0: 他把都一那坡脚南北过那徐北呢，安徽苏里罗边给小道面干塘边，出去可以主人以拉多卡巴里边的米，坡脚呀，小金巧人说是不谈，托马一呢，空些的三日就搞啊。 啊，但别那吃些那老子几针钱呢，看那稍微够不呀？每月给差的呢，不久了呀，或者吃完了吧？但因为一年嘞，开些地够不呀？卡巴说了呀，我靠这地皮呢，差忙起哇，连接他，每月呀，或者吃不多了。
1: 嗯，那是。
0: 哦，差当年是破脚呀，或者吃没多长，后来规矩他就去西沟上顿了呀，小给测评提个月不谈，三日就给他，都连地皮呢嘞，小给提个月长，有人送来接了呀，俺的破瓦他，有没给就你人心闲都做事了，姐姐，我就拿多。
1: Less,

0: 수왕외시 대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kunsim tizam me changdi, mula jiyang mebe tuzu, pula ki mula roa chebada. Pula ki chishin rangji, me chong kya simbada, chua ki simbar kyurjin. Pula ki roa chene, mo chongkir nang gangba zu tuba chung. Wende, me pula ki chishin utsu ki rangne, pula kangdu songrong tiru yongwe, pula sunda chu. Tene, duyongam chi chakbe jukde yinyangsi. Sengi karwa la keba ter, degi nonggyu chenpu geden yinrong. Yunri ma songwar, tsona tiri rinbe chungtuchin. Sengi pa shuo, moi yi la dagbar chene jitab mebe, gesa karwa yinbe xunu nangmi jen tegyang. Tamar ngengu jenjengang mikduna yuebe misunpa shiki tonda manu. Degi ki zesim ki gyamate kalir pula la chuanin. Pula kima nila mün ko gyokzam lo yungu gubarchi. Degi ki chongkan chungchung du yungkien changma denja yinbati. Shokba zongki lechi bapu chatungwar yunglong me. Gongse sinji unge soken tegringi jubaka yindab. Nindar chewayang me la tietu gyang me. Pula yudu degi ki chakangang dene bingi kimle chebar dongwata. Tetar modang pula ni nyamne chiju mangwa yungi yu. Gadon zongi keba chishu ni, tini jimju ne chisar kewe. Lojang kangsar zhongun chiken changme gadon zongdu nye sozam che ne se segyur ga. Lam ti dingne gyukengi kaluwa hajan mangbushik pula ki ngoshinba yinba tenzu, degi ki chongla dadwa chenpu che di. Gadon zongla lipchin sacha xianda se sawar menzhuwa mase. Khonsui tatung juba kaji chi yungi yudab, degi ki changkan chungchung ti chong yakbu yu. Pula ki taja jam zong khonar zhuwata. Suwa yutu zhoxin, suwa mitu changkan chungchung nang degi la roa chene du. Zisim chengyu yuebe pomoni digi tang dienla pyunzu beki chuba xikshi. Sādīng kī tāma rūtū tāng xiong nī chākzam chīshīn. Dējī kī yī lī nīwē nī chūjī tētār dēmbā shīk yīnāng chār lā, tsōwā nī tētē kībū yīnāng chār. Tīngi nī pūlā jām zōng nē rūā yōng wē nīmū tīkīmbātā. Nīmā lā lā xūjī chāngkāng nāng mī tētām mē tēp. Dējī kī bīngī kīmlē chēbār tāng nē rāng nī chāngkāng chōng chūng nāng tē. Chāngkāng nāng dējī tāng Changtungkien jikleme. Changtungkien ti surku ki mungkung shikdu dene changkona tungwada. Tama gangjigi jela jiktu di tenbar chejing. Su shikla meduba jebatar gecha mishube. Chiru ki temyundar jingir tibbe namba chenadu joshin yuela. Degi ki changjimbar chenaya ku dazamya mechibatini deba zamgi rasiwa shentub. Degi ki kola kaya ma chebar, gopdik shik kerti gokar xiongnam la daxin di. Kesi shokba tuyun yu na tajui lebrenbarri. Ninchan zitang norwani eni. Degi ki goyi rula nene, pula tuyun ji ki nima riri che di zixin di. Neju jarlan eyu. Didar chema nila namdo sada chune, gyokbu chima pangdi namdo sitab che.
1: 你着急点的下雨的
0: 창 통긴 슉슈티 냠도앙 야랑디 캬초롱앙 칠템바다 대지기 대교로와 마침발 레시월라 폭투 마다나 약슈 임바니 모이 냠뇽시 창 통긴 친치 대지기 후당 삐지쥐바다 최순이 가네 대바달도 나외 대기 띵네 순습기 매 그 줄라니데 잠종기 촌의 용외 모제 로그 추미뉴 왔지 모자직 용네 타치니 송치 심낭 가주 그만니라 종종네 제디 침비 이단 제발큐 제와탄 이치 제미 텐카시 제지 잠종기 촌의 양자 로그 직 최용주 대기기 제와 챙김해 테니 비진 닥진기 집중식시 Tila bijin dakjin siki yueba daki ki mishin kyang. Chomu shang ki shang chang ki jibchung tang tingi jikba jikyang yinba mishin. Gadong zongchong gyune zhudu jibchung ti zhok gordu songwa tang. Tine lariyang kacho gyurdi changkang chongchong ki chosu dang yongne kaka. Mijik, mingi, misum. Jibchung ki nangne minga pab yongwa teta ki daki ki chosu yong. 통마르 대기기 나와르 대삼샤 메미 미티다 타치니 조어 통두 심낭 징앙기 대지베 듄듄간 두 용겐 티 카치르 로네 티게치 지 대기 콩남바 셰슈시 상망에 조부리 불라기 게타 튀바다 대기기 심바 르식체 대기기 창칸난기 룩슈웨 셀라마세티니 눔슈탄 케치르미 미테다기 창칸낭 주니 록슈테 셰케랑 로우 세보미나양 창칸 총총낭 앙탕불 주용네 몰라 좀총 뛴켄티 대기기 남싱 모시 그 공화토에 오무수 뛰크시기 땡라 고에 제르키 나쁘시 켜여바다 자 수루시시기 땡도 테듀기 최시 나자탕 잔베 땡도야 테듀괴네도 테네 부총주 원주마이나 대기 항 상다추 진달라 총야부두에 원주기 된라 그치 촉부닝바 체제 신념데 창칸티 따부 대기 인바 나사네 신바다토 난 대기기 괴삼 체벌리 렘마다바다 티네 유삼 송치 키란탄다 가르치기 유담 김시 가바차 유베 시 독지체 내가 가르라나 대체 농부 가발림나 대시차지 댄자기 김지담이 원주기 직댄기 차와라 락지지외 주식댄 원주라 다 가리당난기 유탐 머루 로시 챙기메단라 준비난네 우르자겐충 간주마슈 불라지 관의 야구 요마리 락디에 우르제바라 원주기 그잠리 광주체미 나라 잡시에 여기 유배 불라 죽슈수 주용하다 连起给 머충空年 得记了爹地 원주라 全수重수직日 지시 日다 俺수重수직年日 원주기 让了爹年爹月吧 得记기错로 남바라 모자균쇼수 원주라지 软난추 对的空기속规定了 태두기错下 불라기 원주기 제定도 태두月吧 통세 得得东西起두 원주기 유외 불라기 락바 동주 송디 카쨍부 중년 초첩중아 솔라지 규마도 모자수다 민두 체자 모자 송미식 레체 나 솔라뇨가 용비 심제 중에 시시 깨치치 주슈티 슈제 뒤로 대기 세부 중화다 렌딥 미신바르 귤라 원주기 좀신도 면 렌딥 주구네 대유나 차루에 온세 렌아킹 와기식 뜸내샤 창칸 총총낭 카디엔 띵외 매치식 유에바 대띵도 원주당 그 락다 손부 창가식시앙 대바다 락지 제비에 카주도 불라지 곱디식이 띵도 대지 대기니 차창 진바를 칠 차칸낭 짬바당 룩시아강통 제지체된 샤유베토 대기기 수비엔만도 수유베 도튜티 심다추 수변디 은혜 심벌라 수변 신부 딘저 마라바 윤정부친

원주 기 추술기 수변 치신 학삼 탁배 디게시 샤망부 딘저 세제 제지 장마 수변기 땡르 지수 응은네 초마중 시 대기기 강천의 세계 지지 시에네 人이 천도와 갑시 마용와 차교사 수변 가사부 딘저 용두니 다치 뒤 젠다기 시에 차부 딘저 유전 체브자 원주 기 되게 휴두 모체 남바식은 원주 당 냠도 용외 밑에 다 장마 카수 폐부 유여바다 셰케 룽두 렁김도 리바능신 체징 창동지 대외 챈나미 지발 셰케라 조규메 불라장 도롱라 가부 유켄식 인베 대다 당 냠도 셰케 지가 셰베 낭두 망치와 원주라 뭐가 첩치를 인징 창강 충충 대낭 개바 초계 뇨함기 그제킹 원주 직부 창미동바 깨제양 망부 미슈징 냠도 캠그점 집에 능수디 통두 대기기 탱아 총진낭 융법 수학바르 침비에 님은 대다친 포모 죽장 카시기 구르충중식낭 세계 너미나조 롱하다 그자 구르양 뎌송 냠바 적기유해징 디두장 원주 직부 땀미마와 잠녀당내 뎌부시 대기 삼루 가리동기유 불라기 창루신배 대기기 퐁띵

0: 원주기
1: 원주키 되게 셰스만인다. 집중기 로 훌훌도 반네. 정리린 강기 추어수치. 불라당 대기니 지키 듄당 지키 겹체디 창강총총난로. 불라기 워나 듄신 계자 치지경 메슈보다. 창통두 강주네 쪽지딩도 비지 시기 덥신. 대기기 카로알라 쪽지딩기 자라 둡수에 갸버치.
0: 교계자 미슈 가리인 교기 가라 딘데 제거된 가리인
1: 대기 원주라 뭐가 접집둡치긴 불라 가르랑네 가로 쪽벌치
0: 계란 두눔 꾸럽해샤 제잔 까메유나 성인 송시
1: 대기기 가르신 불라라 시세프
0: 가르와디 다제 촉부차장 교 민기두감 콧다 가자 마체바 교 교바기기 유부자 리베 내 교란라 시야고 가와 초부차네 가와 랑자리 코다 포바직낭 창념도 통계 요아 말이 그 덕이 자코나 동네 되버 쥐지 통마 중함 미 코단 포바직낭 창통기 말이 섬기 요아리
1: 원주기 나무네 창통기 메바 대기기 신기 요경 불라기 믹낭 창미 통외 좀진 텐자식라 큐
0: 공기 머신의 창통기 말이 쥐래 콜라 균어 딘자 요베 균이와라 더둥엠 하마고에 내주 가리와래 더기 모제난 그 쿄라 약베 여럽 룽박한 슈기도 다제 쿄레장 콜라 슈로치기 가로와디 약부 딘자 유나 쿄레 코츠가 머짐제 나츠가 용제 가르치게
1: 불라 최대 얄랑네 응신 불바 장르듭
0: 쿄레 세부 하코와 기아 내주 제가 용미다
1: 却让我才该用不得生个种族没用作帮大解决。德基虽然成为了球的切克权利起了主子切。我搞我记得独特的民族给。我让你下着吕布这身边秘制。德基却给搞我的端度你拉过怕有点卡的。不拉基德基松的强强穷穷给国内全都没住。
2: 카당제라 가르와 가르와 실럽티 셴키 푸총주미라 누무부사겐시 럽다르 대기기 나라 하장 셴부총니 콩주랑신도 가와인발 가리와레 콩기 아자 녜진사 인자 쥐지 콩라 컵둔당와디 나라 컵둔당와랑지 지시
1: 대기기 불라기 락바네 타로와 지냐며 불라기 뭐 담부로 쏜디 말루부다 루프루 그 슈키 대기 랑키 빵도 뜹디 개충은 공타 양양 슈네 랑키 대기 미뛰도 나라 치단 틴지 체장 나심 판부충 시시해지 락발효도 땅나 대기 철라 쇼르와르 토바따르 탐부르 숭어다 대기기 짤로르 오치신 지바마사 내 쥐라 주부 틴지 치규메 지시 대기기 공조 티튜 신의 시월 주루
2: 听자 대다르 정지 민이 다당 오신잠 임바다르 센나다 되수 메디와르쿠 티네 람시 풀라기 젠단라 띠네 므보 강식 대기기 류난 라르수 용와 제바다 은두 지게 메기바 탐제 슈미 두체 웬디 각제 튜드르 대기기 잉어로 숭예식 차로다 메 특강자 제장 我在中西点别东提

0: 태동기 리첸기 넘버싱네야 지금 아나 주 센트럴기 세바야 태가야 렌제 지금 로시르구나야 딘제기 넘버야 주버지발라 디네야 슈고가나 주이나 친첸기 지디돌이야 책지 람산람산 고제야 로시르구다 타는 신수수 용안염 줄로 속바나야 딘제기 리첸실로 주버발라 다 탄데 투시네네야 나 주 리첸디이나 롱징기 로로카네 태동 슈바마세이나야 년세 아 나 주이나 아 교인 라속바 양아나 주이나 지게 아 주풍윤시베 년체기 APP 라속베 토리이나 뒤지리야 태동슈제 센시나토비아 딘제기 리젠시리네 페게 총여르발라 다딘주 창마이나 나 주리젠 당통마야 멍시딩난 켄기 게라 코나 주기 지게 아 제부이나 르발라 수 사부 야고터베기 제부 야고치제라 당아나 주 센트럴 헨게타 망솔 헨게게 아 토다파 숨두 토고타 녜브나야 딘제기 지게 총베 제부시네 지지바 이게 창마야 토체나 수고예
1: 노 노 센들링게 무티체이나 기드랑니게 링게라 트리지베 송셰디나 아 세바 파시왕게란 타왕주 촐라게 다난베 냠세 아 체가 냠조 시디이라
0: 노 八千万千老王大王就错了困难你是说你是完了困难你可就一年来这个松懈难度大呀先做定这里呀团用对怎么把这个那完了呀啊但是咱是那定这是其实啊什么三十多啊不得破年对吧是完了啊跑不定那呀也是就算给那么当天吧是完了是完了定你是咱前那三不是不是多啊什么三定这里那完了是完了接着啊困难你给大南北路线一年来这个那所以 초에난기지초소소기나와시다야아기베칼라표면기년바타표면텔이나아기바디기나제조난베딘제기남바야순내통토베딘제나와시도벨라지산라지산아나츠이네레코니기다남베루시에디리구난고고민나야리체나리야시바나로나시고인
1: 那李才南说要给安扎的呢，我跟心里我给估计，出街进安顿的过趟出街，送俺你出出出街你过，连我安安趟出街你给出短短的了。
0: 老陈明了呀，有请他学二十天南巴塔，四天的二十天南巴，可能做民宿塔，叫什么多少南下，他叫南修音。现在诺不个以传统绘画十天南巴，公开以南的民宿南下，他叫南修音。马赛那个呢，就先做，他叫蒙古西单，他叫蒙古西给呢，民宿单，出出出，拉索巴，那叫伊那里在那呀，叫叫有西单南下，他叫南修音了。
1: 那提醒那个最穷的被拖累的风雨不怕，是不是很多困难呢？啊，俺一年来个七十年代的时呢，啊，平常农村年轻人过去，连城的人个月还差你不多是七年三，你们难道他七年是不是也是完了？那啊，加多是七年吧，空个一年来给拉林给了呀，过来看说学个人生呀，啊，这高背难解，怎么就难解？他七年是不是？那不听那个那你给人的西班牙西呢了？那。 你看啥？
2: 公安上去了。那看啥？在那还属于呢？哦，你的亲戚不是应该了？
3: 你是，他是做那职位了？我应该了。
2: 那看那你在那属于哪职业呢？这就是被八千万给了他王州操了给他那边，这个年不着是不得少一批人了。啊，那是给了，首先年不得啊，敌人给了这防部的技能给了啊，年不年给的啊，做中不敌人给那么人家你当啊，当然是给啊，先把制度能给给阿拉提起来。 老了，啊，这个小区的呢，啊，那是那区别的，个了，这个啊，在平常农地年底了，还想给个新业务给的，啊，在网络了，他的银行户的类似的线索呢，啊，开发端的主要是哪个信息上去？我让用深圳哪个了？
0: 你是？
2: 他在哪？啊，今年啊，来过节，来过过，我啊，去过应该了。
1: 你是？老了？
2: 老了，老多钱个了？啊，你过去弄过？
1: 老，是点在我？
2: 老了，老。啊，他从几个个了？的，电不接在那个个了，剩下的提领个是啊，路子不能也多个了，门第上不是也是。
0: 嗯，我们从第一次买的了，于是买了。老了，老了，这个是。年限呢？有的。年限呢？老了，老了，老了。路线的嘛，他的路线哪里呀？路子姐姐。路子没说。那是。老了，老了，俺那修过了。那。 了，证明了幸福的青春那是挺难吧？光给人数那些，他叫那学员，洛阳去做了，那去拆解给掏了，那先出趟车，还叫蒙古人了，然后呢去朝外名地那里。

0: 사야 약주는 샤다마 짬부 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 숨도 약주 인구추 대인에레 사도 총미 사제 척된 세야기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규네 샤마 짬부 숨추베 발리아 인다고세 수입나 저타 신도 수입나 저 최우리스 체크도관 대도동 약주 총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 세타 초주 이 두베기 모세타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치랑 그 구수디 이내래 당시 되부 중국에서 제 코도갈
0: 요요 아딘산 처음에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제조 당주 제발로드 내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더 집안에 기랑게래 세리 쇠부다 신도 쇠부 망스 추나라

0: 이나 균도 좋아탄 뉘인제 미남기 고규 체세디 이나 림신 칭윤도 주위 외서 치면 되고요.
1: 진짜
0: 손다나 사제 춥줄이 이내 균도 좋은지에 다 지세래 개와 다한다는 신기 갖고 차니게 미디 이나 다 망놈만 주위 외서 치도관. 진짜 인도다 달게 치외 개급다 야나 폐계스 조심베 개급 가래 임베 이내래 할레베 뉴르제게 토네 판뉴 조심이여 봐. 진짜 지리 손난도관. 다 진짜 인도 록 튕기 세리기 사제 다 리뷰 고규니 뉴제 토뇽 다 디탄기 리뷰 지세 균균 제베 냉가기 규기니 봐라. 배미지 오늘 차샤비나 개콜 슈머벨 대야 이나 리미 개주 갱을에 개미룽어 지리 소나샤 개버지 오늘 차샤비나 개콜이야 리미 굽줄에 개미룽어 딘데지 리소나도 와나 타 수구디 단지 세기 두시 주부타 록튠기 사자 최교 균균난제 수구구체 망도다난데 다디단기 수구지 세 균균 치고야 지타 뉴체 마와타 대신도 은한주 식신용와 디가르기 제타 天주 제규르제 원참 듀바 시규탄 초교 용잠 듀베 세리 사와 꿈치고야 개진부지 말 当我在谈新多岁不撒节吹给独自忙的大难节比例给这个对比撒节文参啊当个难过呀吉他提名他多个难最出名的撒东给居区谈美丽别空气预备银呢有三千二的呀足丢难节银呢农具给撒节忙他谈而这点别东节摩通呀也能个难最用咱们缺呀的呀银呢他比归属银
1: 他那是当个能去能过一年来这个俺车里的牛咱们确实接送过来了。当能新给苏布一呢，规矩看这些钱币呢，他推最人动看这几哪里呢，两块钱单给你最先托不起个二十几学币呢，他通过点点多了，俺能去苏布规矩给绿白出几天呢，七里苏东亚集团下年给多少天呢，七里东亚，很多人呢绿白地摊天呢送进钱借里呢，偏不钱不投入几十多了。
2: 来人！
1: 但你不得吃下边呢，苏布规矩给呢，生产两不谈，一亩不很多人呢，女婿七兄弟多。 当能新给崇明三看地摊给出菜摊，第一给出完一年来，七头当土库有的是接，只有这些多亏多了。
2: 老文，
1: 送不得吃下边的菜年间给苏布规矩菜边呢，但几菜菜来给娃们伢们的就夹不吃不汤。你看我们吃在内，当能新给，什么年给，什么我叫去内，借给西外年去天内来吃熊多，当土库有别给菜内来点有别吃的多了。
2: 老文，
1: 听这新对咱爸当俺能吹规矩，问咱们菜边呢，俺能就熟悉地摊是内面多，当能新给呀，内心。
0: 年来忙过去，经过七土个月不止的下日段了。
2: 老王，当俺们最后说那六天去，啥子地啥国家集团提前到俺们去，苏北规矩我们才下面的文章们奇怪的看见不的是虚不的罢了。
1: 那是啊了。
2: 结合春天地摊，欧阳天康年也问过春天聚集组织摊，中国年也问过春天地那摊，结合绿增几个绿增彩的新旧所以你的难解，这又开工给，起来开不制作难解，伊呢中亏没做给苏北规矩确定拿落了呀，伊呢总体切不谈，这一件伊呢开不占一年难段了。
0: 他确定的苏北规矩啊，现在咋定西端那些？韩国的呢，苏北规矩前呢，略略偏不一吧。当然是，网站规矩前边呢，体外上诉那段呢，他南菜文章中国不谈，天啊。
2: 军控做起我的这些苏南下，你不得呢？规矩没切完，那不小嘛的呗。第牛肉当前，人打苏北规矩切我的苏南下。
1: 那是。
2: 苏不得呢？苏北规矩的，我叫切呗，切了个六个的苏南下。
1: 那是。
2: 是不得呢？店家俺也苏北规矩切过不来，切了给我苏北规矩切个嘛的苏南下。
1: 那是。
2: 他怎么连车店整租给没做给明朝玩命呗？苏北规矩切个，敲断了也是不一呢？老脚边呢？老出去的皮牌给他们苏北规矩给敲断难了了。啥话接着干嘛？家的我不就呢？
1: 送给牌给归属，顶咱们谈，伢那干么就去听个呢？干么家的我去牌给归属，托咱们给苏龙店呗，规矩难我说难断。伢们呢，才从呗顶咱们谈，托为归属给苏龙店呗，规矩切过呀。提前到，啥话这龙台呀？你们女人，下那个都晓得呀，将他切过呀。送不得伊呢，军店给苏规规矩了呀，军控谈，规矩切在的伊呢，起码都当我的是些苏那些了。 现在了，但很多模特呢，我就学的点下了，老出去人家谈天演给监管。 军军交通过点的段了，但老脚边呢，出去这些牌给他们民众军军三千天呢，经过村这是那边的了呀，这个月皮的段了。但你不听呢，同样女不谈，普通人心体验呢，年纪点别长大听呢，军军亲爱的下了，说不定吃下不呢，但其实苏北呢，撒好日子呀，干么家的我军人呢，归属真咱们给苏北规矩，亲们托不赢来，女不交最给伊呢，苏北规矩，七个月皮的段了，但很多人呢，就将年间给苏北规矩给交通。 Subu Gugu Ma Chen, Wenlin, the member Tantin Jelly in the Chico Mate, Tondo in the Chile Mine, Zubu Olia, Gugu Chia de Dwala.
2: Nurse,
1: the Nibitin, Kissi, Subu de Tan Yibin, Natunian Be, Misogi, Subu Gugu, Wenjorki, Sam Charshi, Son, Chechop Shirishala. The Subutin, Subu Midiway, Miso Yibin, the Ringi in Nitulia, Sijayan, Chunitan, Tumbe Gone, Subu Gugu Chia in, Gumichego Chiridwala.

0: 김달랭께 선불링께 공감사 만난소 철신신군 염치레와 지차추 벽에 롱칭키 계삼이더리 세나신진 충화를 가르치 나는을 균시리 센적인 쇼켄 야지기
1: 되게 공감사 나리 센적인 쇼켄 드스라히
0: 지레다 지슬하고 담포니리아 계삼이더리 세나는 김장럽스 낭친구지 쇼이비 링께네 김장럽스 낭친러 토구는 교셔와유

0: yikdu chuk dibe ji khonzo sum lamsin na lomi khonzo sum lurim sum bi zinte tumbi ko cha le ko ya chi ma tha lo sum ki thu ji thi na ya la sim bi ni ju chang ma mi dun tu chal ha mi cha
1: we ku ni
2: a
1: ngaran zo ta lo sum chuk di za Labdaya jumaayu loo yuwaan kaabur baa.
2: Ri.
1: Yangyang ngaranzu zinjaasi daga chugui aa.
2: Oo, taa rangaya oo sinan loo.
1: Chua, chua,
2: chua, chua, chua. Chua, daga chua. Nii paa chua taa.
3: Kajana leen waa leen.
1: Yo. Oo, zi. Kunyi.
2: Aa.
1: Tui taa ngaranzu zinjae. Nagwaa ngaan liyaa tundoo lii. Yikyu dandu zambaa tonhaan chiya gubi. Tuan zee maangu shi chiya shiya.
2: Kunyi.
3: Shaa yaa ngam jaa laa ma chunga.
1: Ngam jaa laa nyeri
2: shi
3: Hey,
1: 다들이게 이끄듯 단차베 지리야 셰즈 코르팅 마르가나 제모도 없는 신체 직제는 허절 저저이 규리 직제는 양사시 다가라는 대저이 규리 직제는 창조시 다저이 줄라 아
2: 제가 오늘 하고 야 그러요 말
1: 이내래 얘기란 일 셰이다 마나도 사지 그 받침비 이내래 저 같이 올다
2: 하고 주 대인고 주
1: 아니 제가 지금 그냥 좀 오늘 내도 좀 아니야 그냥 이게 좋아서 진짜 하고 말다
2: 저시 저시
1: 아
2: 동원에 가서 사무실도 온다 바로 신대 사실 당한 좀 두려운 거 아니 그래 로링 선발에 손이 가서 비 재선 사실 교시 하지라 당원에 뒤주디 겨우 요래 송한테 하고야 매가 태양한테 드린네 도스지 카제 사수는 지 도야 오늘 윤유 처리
3: 시
1: 오늘 이제

0: 뭐지? 안타 후니.
1: 네, 네, 안티 거즈가 네.
2: 안디
1: 저만한게 님아 같은 요게
2: 아. 고장이야.
1: 예시 좀 지도 봐. 갔다. 벗사. 뭐 갔다 녀러가 돼.
2: 다 무슨 하다.
3: 저만 녀는 생 하스네 하고 유.

0: 아세 너 송고 되지 나네 네 신제 대가리야 저식이 민 그새 치메시 삼지 숲도 야다스 두선바 닝다 북북북 수요지 롭젠 최지 난로드 두선바 모랑급대 콤버클린 체제기 다던 송고네 나 신고 되리야 가부여베 심파디 벤 베토야 맵자
1: 교환해 남야
2: 오늘 아직 알아래 상황 쉬다 제시에 도움 사실
3: 상황 그래 오늘 시에는 용 말해 아
2: 다시 들어 마시
3: 계속 쉬다 가려래 오 오늘 시에 봐 가려래
2: 계속 하지 있으면 나 야래 야 걸 밑도 샤다 약속이 아이 민다야
3: 진짜 진짜 아 단님만 이거 있나
2: 이제 아니 오늘 쇼리디게 지지체지 당간수 투링 룹지 팀에 보고 참으로기 괜찮 딘제지 말베 오늘다 대비게 대체 오늘 체비는 이거의 죽지 차시 이내내 아드게디 신이 제초민도 요발레 요마스
3: 창배서체
2: 지상가리 야오체녀인다
4: 당하야
2: 첸스치 되잖발레 어시 님만아 투링 룹지 주도선바 님럽중 베지 다가다비 제샤 삼산제 용거와
3: 당하야 야오치다
2: 오늘시
3: 我们现在

0: Okay, ni ma sang na ya. Sui ta ni we gyo nang ki. Kunzu sung bu ka ga le. Ting wen zheng yi ki lo sung nyam du xie bie. Zin zhi tir zang zhe ya bu xie. Zhou zi gu di che dar ti bu tang. Guo tang gi gong ya bu gyam ni. Lo sung ki tu zui le. Ki jia pu.
1: Da xin ni. Xin ni zang su sa su. Dong ni. Lo sung di gen na lo le ya. Ngan zu. 장마체 도체 죽진 말에
2: 제제
3: 원해지 말한지 머진 죽지제 토진기 소화 사시드네 고소브지 봐
1: 제제
3: 다양 토진기 소화디 사시다그네 죽지브지
2: 아 원해지 먼저 카체 고드즈 봐 신나로르야 소다 수이네 요나시 레시 간수니 보 시비아가 투지디리야 르마통부지 용크시
1: 진짜
2: 편취 세기 야오슈아디네 치턴주기 중재 야슈드 마르베
3: 문에지
1: 어지 땅 미사데 침부차 메초라 땅조 메르샤 이말 삼시라 땅데 하면도 딜레 간수마 원바 카초르지 봐
2: 시바
3: 문에
1: 안 삼노다 야오체인다
3: 용조
1: 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滚那些破碎我的心中
2: 오늘 네 디게디 지기지기리야 로송게 나로 간츠 되게 참참 카츠 쇼딘 제 첸스 좀 와. 간츠 럽트 타임 봐봐.
3: 어디?
2: 이네 주고 좋아하시시라 왜 군이.
3: 지지지.
2: 간츠 미시랑 가디 단데 신이
1: 싶어. 시. 지지. 다 된제 싫어하시는 안 미주 쇼 봐.
2: 다 주고 근데 이 멤버네 좋아 양스체.
3: 지.
2: 아니 수수 럽트 과래 비네데 대야 야 단데 능신기 좋아야 진짜 탭딘제 대야 유치셔.
3: 좀다 카트야 코름도 좀.
1: 좀다 과 진짜는 안 당부지지란 인구 쇼샤 비다 과 로존다 카트야도 듯이. 단데 마셔 쇼네 안 조간다. 좋아야 오 치고도.
3: 사직 과 지네레 좋아 치셔 아.
2: 지시.
3: 야메는 안 조 사직 과 래 비네레 파초 그래서 튀가시 되게 점점 우리 채널에 기부였다.
2: 오늘 야다고 카덴실 내 아야.
3: 용아 용아 낭다 먹어.
1: 아스타만이야 두니 간다인데. 나도 대대 기부제문 도시. 먹고 돈에 대는 안 쌤 기부제 용도 내내 치 먹어. 근데 나 죽인다.
2: 치신.
4: 교아.
2: 치신.
5: 아 제.
2: 교아.
5: 하글로서 땅아 미쳐 봐. 바이바이.
2: 나 대대 아.
5: 바이 드시 바이바이.
3: 바이바이.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니리체
2: 지질라 슈피 비리벤드나 바탕 정리사죠 하라 유비 베게 론지 생겐 행제 구감사 만남 조사도 모사 뜸규 제비 지조리 참아 자월 갑치 말리 자조규 슈케 빈주이 생겐 행제 드링게 되전디나 별라 시위 진저단에 로 뒤주 땡 코로던 소비 자람 샤르도 토네 로 니슈 소리 변종기 자샤 칼라 야즈 제바터 케제 친치 거기 땀니 되고 벨로기 지수 마오비 풍듄 시바디 규지 슈기인데 생겐 생시 주바슈
3: yang thak pe si tyen le ji gi ta wa sa dian zu bo tan la da che ne ji zo ri lu ting ra jian ki pen jong sar ba zu du hu ta chi ge
2: yu zhu wo mo kun ru wo jie de pen jong sa du xia ju jian ne zhang zhen ni shu qin yi ba de zhen li yang zhe wo zhe che wei jiang lam xia dong tu ba de sa tu ri tu yang sar dang lam ta rin xin 창랑가 도부유비 체가리 나버 제투네 내게 나세신이 바나 내콜라 슈니 초부 토가라 롭스위 자샤 니워르 피바당 변조 사드 로모초양 내콜라 데네 내게 나서 시지리 빈네라 장볼로니 지주조네 제르생고 롭스위 튕고 핀준 롭중다 핀준 베리 냠제 냠네라 라나메비 튕지 준이바리 리네 시지 장시 쿠르 시엠바당 람타 리오이 네버네 롭스위 자샤 야즈 게바터 폐견 조의 규리나 초배 장람기 튕진 상부 준이버리 초배 장람 샤르동 투바티 로지 톱대로 침바자 마세 변종거 롭스위 자샤 양은 다더 폐제 용주 군디 쳔보 투이버리 리네 시지 디수기 망기 초아 자제 표종 초소 당여라 변종 사드 자샤카 군디 폐제라 라나메비 제지양 샤이버리 드린들 수르데 레통기 배신 변종 너주 종기 안도종 도르마샹기 롭스위 자샤라 폐제 간다 친유메 당 초비 자람 샤르동 투바티 도마샹기 롭스 잠 마세 짐주당 총일 자샤 망주 리치소 강사 지대라 튕지 상부 준유 주거기 당리 저부 규지 슈기 임베 현제츠 센시 유바슈
4: 아 닌통 딱다 글로네 아 닌통 주비기 말에 그때 도마향 롭제 길긴지 아 스타상에 말하는 Take George to Romo. Oh, the German legalist. Lobjig Girgitchev. Then in Yenton Chubdun later, Yenton Nikitangaker, Toma Hanson Dumbigan, Jorin Yombada, Yamdeb Gligaching. No Nikitangan Rasitonita, Gompahu, Tatasin Rana, Amdo Zum, Maman Chum Kansangan, Maman Jesu Leropa. Tinses the Amdo Zum Chirapogan, Lobjon Chirapa. ta amdone mar neg phayer ta toma syang jazm roguna ta nyima ching nyingang la mocha chama ona nyima ching nyingang la gor kri ta ta sen ra na toma syang le ya yesh ping kur de la mocha tang chi chu zik cha cha chu ni sen gor de ge ta yar ho chi na on de amdola ta nyin gor jang nan ro ro ya ba tin ju ji ge jum jur tab de la phun jur tin ju zong ri Tan rupa mangsok la chi guna, lupra ki ki da tazo la sokpi ki toli na, nga ma ta lupra la, xiang zheng yin da ka lupra tsok si, dungkor tsik sa tu ta yang, toma xiang lupra xie ni, ta amdo la ligri. 다 딩상 저기는 취소 니섬 그 암돌리 되리 다 딩주기는 전도 하장 그 첨보 송으리 롭드 그 롭소 그 돌리시 동전나 다 닌드나나 무슨 롭드 쪽지도 다 롭드 그 배초나 사고 도섬 그 돌리나 다 레디캅 그 겐레섬 리티나 이나 다 근칼라 효후츠 예칼라 효후츠 다 디게 양테 혀로글 티소나 탑히오마 나로글 고지티스 티스 콘두 포치네 치리 티메히 간지가 요마리 다 딘상저스 제 동진 근칼라 효후 니오리 예칼라 효후 니오리 다론 쇼보리 뉴가모리 다 참말라 양테 디근 겐숨 수주 돌레나 예캅 그 로켈디아 응효 농 다 베르진노 독시정능 송두 하샹간 제조 그렇다 로브직 소비크 돌레나 다 남주도 마달릭 딘주근 본저송오리
5: 맞아요.
4: 다 하창 그답 대체모 주버리 당에 만져서 그나 당소 양 암돌이 딱디 등상 징비저러 어 딘지 대제 라살이 온다 다 암돌이 낙셀에 니마직 디그리 낙셀에 다 라살이 니마직 리그리 다 니완닝 암돌이 라사닝 갈거는 니완닝 거르 다 등상저서 그나 다 다노 락파진다 나다 암도다 낙신닝 갈겁다 달롱곤주 간람 디가 요런지고도 디 조결치지 하창가 지도 그렇다 죽춘자 챔보지지 조결치도 와 일단 낙실랩처럼 낙실다 라산이 가르켜라 모자 야가다 스바 야가다 속 니로 형람 소치 다치 소숨 기스 그때다 하창가 지도 그렇다 베지조지도 챔보 송서도 다 등상 다 고수 고수 세가 저와 데미히다 디가 데소시다 네 추수 좀 계속 그러자다. 진주기는 그 계속을.
5: 법주 대인이 수요 체제 안에 암도 종기 대니고 망소 여러 봐.
4: 레지
5: 종기 되게 막 레슈 망고스 투비 그러지 봐.
4: 다 레지 대 레슈 망보스 투버리 다 즉시도 그는 홀로스 가지 그러 봐. 자글람 종년 된대. 어 대라 레슈 남주인 라이나다 지도그런 족반 족피기 나라 속 마두바 롭자 롭제기 나라 마페르바 다 카라 나라 녜제 디니 그 각형 소스 그 어라 어 다 딘졸레나 라나 소스 그 응목 딘주 야포스트 다 다론 락파르징게나 다 달롱곤주 근다 시톤제나 보헨나 가나히 샹 다 야포소야 두스드 나 홀로나 드로 코 홀로나 드로 사지 양 라나 소스 그 지도 그래 초바기 탄다 소스 돌레나 레교 카샹 그 쳔보도 없어
5: 뭐라봐 난 되게 다 망쳐게 근데 소리 땅 엄마 용바 판에 줘야야 팬도 챔버 좀
4: 하장 그 챔버리 망쳐 그 저도 그렇다 엄마 그 용밥 치고는 하장 그 챔버리 단 내만 저석 시 동전 단 족파 망쳐 다 다 속 크다 브치 저 특종 다 더솔은 저럭제 디그 좀 쏘바 기대려서 뭔가 다 엄마 봐 다 등산 저석은 양 내가 리젠 로사 어리 리국 시종 그 독시 손도 간라 간참 그 저 응어도 소파 예캅 남장 엄마 혀딱 지다 다 등산 저석 시 동전 단 족파 망쳐

0: 페이지는 고피기 돌로 페인트 거서 담삼니까 냠뇽 하상 퍼섬 접버린다
1: 뒤쯤에 텐젠 로죠발아 미유자실라 초베짤롬 샤르모토니 멜로 니슈 친사도 요주응어버 러루께네 단자 니슈 소리 변종 사투의 부추츠 세지 리비넬라 장준다 따제 통제 체력동 풍둔 사고 문주르 제도라 내게 나서다 변종 사투의 롭수 자샤와 제삼주디 내게 나서 세스 막제다 내마 퓨소 쪽에 세제 리바 간중 사도 저와 출신 예게 개발 제열라 변종기 미리카기 미망기 자제 퓨소 쪽에 초와 사르바 대양 벨로기 지수다 전에 윤의 윤도 내비 다 땡지 사고야 진도 드린 일에 전 휴장 다가시기 현재 휴대전자고 만남서 리센 제면 제척시고

0: 기리기 니슈 니네 차르 노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1: 안주 매부스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네기 야게다 버와 네 슈유 니네 슈인디 네바르도 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능이 니네 주리아티 하자 체케 체오시 리샤스
2: 잠나 도조이 난자 나그 그거기 링기 살려고 그 종이 난다다 종대 수수수 나로네 미나 마부 친도 사진도무다 수단이가기 나니디디 지시들 제외이 구매디니가기 낭닝기 땅미 겹디기 주족기 개중당 줄로 당 준이다 벤저 당다 니즈 마부치 총근도 미르디니가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3: 여기 단능한 한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비니 디 로규디 링다저제 마세가 땅한 한지 샤샤브디 하장 표송속 대딘 로가 갸조레스 디지비다마다 대역진데 디네 카라에서니 규진구 때 노규진구 임바 피소사고 임비데다 디 땡치고
0: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첩규 시베리 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두즈치
4: 先不能给空土能给个先出不定你能去重启了这种民族抗体经过啊给是南帕出来呢将不来区别错位地堂给过希望我就拿为能听得及听地抗争实力切不定你前寻参他生意你前地是不是千贵能给把上次拉他总体作用三国不切定你我那是没你前呢养给解忧能给是定叫我

지리 제장 시오시바데 피주 당제 개베 투수 대장구 누베 투수 니양 큰시베 담비디 장월 제벌 와라 디나 고든된 두게 나바 니바디 예 오 룽당 칙자와 리시엘 소바 마왈 소바 장와 잠머체 데네 마와 대다게 죽두에 고든된 베 나바디 샴라 녜 제다게 낭시 숨바 민당 칭소 덴바 잠기 죽두바 민라 소바 칭라 소바 딘데 수 창화 잠제 창화 잠제제 시오 제오 시오 시오 더부 데니 자제 죽두에 된덴바 로바 베나 쿠디리 사제데야 쿠디리 강종 시오 시오디 자제 강종시베 민디 창화잠기 된 마을 죽두어더부 다가나시게 신쏴라 냠조기다 시오 신쏴라 냠조기다스 시그레스 시오세디 자제 창화잠머체 죽두어 되는데바 딜라 분벌을 시오 딜라 세기 자디 제두전에 분벌을 타 아니 발라 바다 여부유베 된대마리 제자 딜라 분벌리시오 분벌리시게데세기 깨제딘데지 민딘데지 초창화자 머체 제버강디 죽두와 제버더부루와라 딘데지기 된대마루와라 빼디리 창말로 민탕 칙소 점바자 머체 죽두에 된대마디루와라 리젠디나라 네 딘데 튼기 죽두고탄 타가능신기 진두기 대고로 야이나 갸제 퓨겔룽딘 삼보보 남라 모두 슈베예 태양 진데 튼기 죽중원의 시에베이나 초숨탕 진두기 대 죽중원의 시에베이나 초니기 터네 모두 슈추베예 리젠 치메 나랑에 무투제 직제 신소기 주보 시에벌레 지렌기 다탕 다가는 신기 꾸민기 자소기 전기 주주고라 모두 슈즈 유배 가지 비교 룸드 샘버번 남게 무튜제 두더도 산시 나러나

남서 랑게기 녀아바 시무룽키 랑즈니 제제 츠츠키 뼈디지 인시에 송유시 시자 랑즈니 만나조원웨 캐노디임부타 사빈 베베덤너 치수 제부유도 성시 닝규용예시 메싱아나즈웨 남규 푸섬디 진르원웨 원진치워르텔레 다이네레 푸섬디엠비히나 남야 치차요마티심길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로츠르디니 소에 람니디
2: 세리르디니 세주 꾸이지치
1: 디한기 소아탕
2: 루튼기 소아
1: 디기기 소아
3: 소에 람로
4: 자스탄 덴베 생긴 남부소 공감사 다득해네 생고속발의 센티니 편종 롱친인 천리콩 벽에 롱친키 조회 남조 시베레 센티지 말레 젠조 용슈켄 노브조가인
5: 생긴 남부소 공감사 말레 젠조 용슈켄 로트긴 만주레 센티 레스타와타 학베 닝공기 최저 중리타 까망아타 지주 최저 주베토 롱친타 디신 라도 카바토기 년체 주리 딘디디 주풍윤기 토네 퇴직도 세나투유
6: 生意那么错，俺村里菜呢，做错一锤给巨蟹养殖许呢，过年给错了，得不得他偏不种些，咱们些都去，顶不讲西域。生意那么错，俺村大伯米勒人情生来关系些，学员儿罢了，前阵旅客们地摊里啊，通勤能具体，还将去给钱不起，买都为了。
7: 来，徐总，沙头中午村推荐的那三句里啊，唐队长姐，你们这些村什么给写了那落了？菜农长的，农农长，俺这农长的，卡子农长那不一呢？那既然给故事背面等会儿，写上四位，排解用心嘛的罢了。徐总，沙头中午村推荐的那三句里啊，唐队长呀，唐能新奇，强热里啊，缺村人不谈，咱们三村人不难比呢？要不是扎多了。
5: 当然的，地马在其他给吃亏的忙，咱们去哪不行呢？其他有故事你们也会死了，难道真去没地方去？要的用了。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엘에 사대 총미 사제 척된 세약이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바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숨추베 발리아 인다고세 쇠브나 저타 신도 쇠브나 저 최고제스 체크도알 대도도 약수 준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세 타 초주이 뒤베기 원체 탄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치랑 그 구수디 이내레 당시 되부 중그레스 제 코도갈
0: 요요 다딘산 처음의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대조 당주 제발러드 렐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네 기랑게레 세리 쇠브다 신도 쇠브 망스 최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랑 그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로지도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0: 최빈의 양코 니네 예배 초주디 야구 요시 마르도가라 진짜 신주 잠바다 세리기 캐주디 시제 최고야들이 샤르도 알라
1: 나시자 더르디제 시비나 사디오 주문서 콘리 양 니게 냠주 시비 세리기 연저 난다 시네미도 잡아 퇴근들은 난주 세리단 튐뱅 안에 세리 연저 최고야 직타 고시 조업 찬예디 상물로 이기는 야 고시 깜부차고 권제기는 양 세리단 뭐 튐뱅 난다 되게 만함 제발 세리단 튐뱅 안에 그냥 게 고시 검탑 난고야 라소기 다 룩튠기 세리 단당는 신기 륜주 나야 륜주 체레 ge gyume ba jbal din de shnabi ne kiran ya den de de shi tang we lu pung ji yong ye ri seng bi

0: 가져 가시가 좋으세요.
1: 동네 비운이 다 쓰임 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개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롱친 년친 예궁. 대개 롱친이.
7: 远近隆亲年轻脸孔，远近隆亲年，谈的街上面多少钱，我做个人。远近隆亲年轻脸孔，远近隆亲年，谈的街上面多少钱，我做个人。

0: 김달랭기의 선불린 개공 감사. 나난 소차신 신군 염치레와 지차초 벽에 롱칭키 개삼돌이 세나신진 중화를 가르치 나는을 균실이 생적인 쇼킨 야지기.
1: 되게 공 감사. 나리 생적인 쇼킨 더스라히.
0: 제일의 더스를 하고 탐포니리아 개삼돌이 세나라 김장럽스 낭친 구지 쇼이베. 링게네 김장럽스 낭친러 토고는 교셔와 유.

0: 직접 괴부지다. 양심나니기나 제발가와 지르바. 티나로리아 응난치 가유지메 초여시라. 스나기야기 네치팅제 여시.
1: 탄도
0: 응난수 님토이나 럽준칭에 탄 제마징예기 냠조기 럽토이기니 여시르바.
1: 지난 응난치 티징 지도 덴비 투급대야 신도탄 냐차 지교인라 아 롱칭키 되카디 신비 제리기나 응난치 창미 지제 민용어지 용샤지 삼산도
0: 타자시 지난 시험기 대체 나가 난 측량도 랑서 탈 법에 나 쉐츠 덤귤리아지 생각해나도
2: 考试 结束 考生 立即停止答卷

0: yikyo chuk dibe ji kwanza sum namsin na lomi kwanza sum lorim sum be zinda dunbe goza lip goya chima ta lo sum ki tu zui ti na liya la simbe ne zui cang mi dun tu chala mir chal
1: wei kun yin
2: a
1: ngaran zu ta lo sum chuk di za Labdaya juma yu lo yu yang kabur ba.
2: Ri.
1: Yang yang ngaran zu zinja si taga chukwe a.
2: Wa, ta rangka ya, wo si nang lo su.
1: Chow, chow,
2: chow. Ngaran zu
1: zinja
2: si taga chukwe. Nye ba chow ta.
3: Zinja le yu ma le.
1: Yo. Ho, zi. Kunyi.
2: A.
1: Dui ta ngaran zu zinja. Nagwa ngan liya tundu li. Yi gyu deng du zamba tona chi gu be. Tuen zi mang gu si chi xia xia.
2: Kunyi.
3: Zang yang ngam zha la ma chunga.
1: Ngam zha ngam zha la nye
2: de
1: xie
2: chu. Kunyi, kunyi. Kunyi,
1: kunyi. Kunyi,
2: kunyi. Kunyi, kunyi. Kunyi, kunyi.
3: Hey,
1: 다들이게 이끄듯 단차베 지리야. 제주 코르팅 말이거나 템을 더 보는 신체 직전을 허절 저저이 규리. 직전은 양사시 다가라는 대저이 규리. 직전은 창조시 다저이 줄라. 아.
2: 제상원에 하고 야 그러요 말.
1: 이내래 얘기란 일 쉐이다. 만한 주사지 그 받침비 이내래 저와 채울다.
2: 아, 이거 주 이거 주.
1: 다시 사가 지그리 양 주마 오늘 내듯이 마야 그냥 이게 저와서 진짜하고 맞다.
2: 저시 저시.
1: 아.
2: 동원에 간수 삼으시도 온다. 신데 사실아 당한 좀 두려간 방 아니 그래 로림 순발리에 손이 간소 비에 재선 사실 교시 하시라
3: 응응
2: 당원에 뒤주디 겨우 요리에 손한테 하고야 매가
1: 태양
2: 안서 드린네 도스체 카제사 손은지 토야 문에 윤유 세리
3: 시
1: 문에 제

0: 텐들라 다 농친디가 창원 주리스라 만약에 세용월이야 친제 다신이 제베 접호티네 주디소 당한초 도주이네 주디지 이내래 안한초 랑세티법이 튼도 주디여 마시 안한초 나신초이네 티웨 견지도 된베 마월이야 카초야기 고속스 사실이야 립시
1: 타장시 부주측이 우주유책이 두지동세 땅여 마시라 균형유책이야 Yawchi, Yusha Jisunki, Joa in the Lutin Loma Mijimoji, Taksam Nantaki, Dunia Kachosin, Lanzo, Chisimadan Bay, Yoshuhin.

0: 가져라 가시가 좋으세요
1: 좀 더 비우니 다 쓰임받다
2: 이제 이만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 레워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롱치 년치 레궁 대개 롱치이
7: 대종 롱치 년치
8: 레궁 대개 롱치이
9: 세제 낭세 주민

0: 계층 말이 뭐라 흘렀지 어 걸리지 아 아직 계층 말이지 어 뭐가라니 돼 대라게 디스도
1: 고위
0: 자야게 전론 고미야 글롭센스도 디지한도 야 남산 어디 고맙다 계층 말이 계층 말이지
1: 이다 이다 야
0: 어디 지시
2: 고위 고금이
0: 어디 뭐 뭐 뭐라 가르쳐서 어디 뭐 템버스에 다지 어디다 얘 뭐 어디 가르쳐 그래 뱃사소 어디
3: Pola.
0: Osi, amjira.
3: Nebi nyanga le thas chons.
0: Osi.
3: Osi mola ko chashi thopsi ra do. Tugin ne chashi jo ame de de chuen ko ma de bel.
0: Amjira. Ti sha ngi ni ni ge ne shi kun chung chi ya ge zulun gom ya de cha je. Me kyu ne se yo ma de.
3: La, ne shi kun chung ge zulun gom ja la.
0: O o.
3: Pola kira yin. Ngan chuen nam sha ko yi gyun de ne. Che che li ya yi xin nan go ble. Ne shi kun chung ge zulun gom ja se ya ten zo. Mong de ge te ban ge kwa yo de. 드림몰라 튜돌이야 맹한게 토만도 내수 심플하 조지
0: 창문소 년아 시기 멍대리 이지 차차제 능미소르 락지지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대비 큰이 지금에는
3: 난지 멍대라 가갸타
4: 제리라 이치 남고

0: 진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나지 아멘 남균에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나지에 지금 누구 캐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계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당 아니 죽어도 이제 구다 토부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 매베 클리 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승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승에
3: 리샤 바락 송동문에 내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저 텐도 클리 클리 대기비야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드얀 개치마슈야
2: 等等俺去市里的停车出来马丹亚他看了谁才被接了俺去水星的俺这里俺车的总停车家有没来闹当过的谢谢阿姆拉阿姆拉孙当里的电笔呢看了说的我那亏路蒙古西扎有不着我那知道他年一年来他的那就知道这空气要我去家不起个一半了呀子呀子你也不过的你来呀子也让亏路电走当然做睡觉套我们不打
4: 也让水饺套了他比等于的车里的听不到电台界的从我开单子里的给俺做新送的来塞巴拉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子亚 기 곰시에 년바 균도 당내 남샤 균도내 세리에 초라미 당워타 세리기 최대한타 대자로 더 난치바 최당 주로라 여러 기 곰시 작업지 난고요.

0: 시조리브시 도린수 라제 주제 세시도 좀 매차베 고송 경괴디 장가로 고답체 분장기 소롱미당외 강에 타다 태세 제대 곰답 교구 샤주 강특교네 소롱 캄카시 읍지 샤주 친구 소유시 슈즈 니송지 샤주 대랑나 리루 중휴 왕제 친의 생각에 리제 개진 류주이 초두 친의 생각에 내도 조교 리루 분송 소교가 리루 셰시 카부 생각에 리제 개진 장풍보이야 샤주이기 간에다 년가 하장 체외 종용기 고디 지점기 진의 샤주 도마디 대랑나네 리루 중휴시 가지 제외 샤주 잡탕점바 리루 중화 디시 라제 서바페토바니 베교 리제 개진츠 제스윙게 라제탄 카테라 메라 베교 리제 개진츠 베게 미만라 네시주베 겐티 삼바 대외 전주시 니도 잠미 주실로로 중국 체리 칸기 유엔사타 왕제 친의 생각기 교환 차지 기겐 체모와 조지 중타 랑종종 미만 민칸 니베 민베 랑종종 미만 민칸 니베 가지 제외 레제 제제 샤주 토마티 리루 제유시 갑자기 네베 레제 제진티 고디도 지네 통치 왕자의 흉내 탭시 샤주이게 가지 하장 첨부 유명 원장 윤시 조지 중키 네치워 샤주 데라총라 네바야 차기 야구 중요시 갑자기 네베 남이 가타 추네 미치 소송 네 군주 이치 초총라 신전바 대외 마와 소중 전에 벼지 미세라 대단길리 대외 마와 차규 최심 된도 친수 시 란조종 민망 민간 예배 위원장 개성 등록기 최진 지신 대다세우시 세동국의 군주 고글로로 개성 위원디 무시 생각에 된데 내가 죽지 개세 소리 높이 쇼도 베이징 민간 토 삽종 집에 뛰네 기간제 마와 조지종 기셔를 된데 람장반타 몸람배 롬내 랑유바타 로빈티 주최워 공기 제순티 라제타 도시 몽보 콘도 취입시 니동 잠미 주실로로 베이랑 조종 미망 민칸 니베 왕제 친의 생각도 랑수 니쿠 주바타 계산 통주 왕제 친의 생각게 주린 탐보로 교로타 민칸게 잡조로 레로소타 베즈 휴미 제바규 왕제 친의 생각게 도수 림시 치르신휴 原照的 교지 개성통주기 내토민주타 진실리는 여부주바타 잡지 심리유제 맹강폐제전투등시 로디다지 맹강계 레군유바타 셰프슈퓨제 도담리추소기 초강사지대라 열기 첨부중시 니동자매뉴스업실로로 뒤미팅치 주둔삼 민주제부티 니동자매주굴루 미팅치굴레 제제제주삼파리우시 지샥주제제 식동주제사삼지마티 니동자매주굴로레 자자 심지 세지 파르휴 맹강기 랑수 챙가 주신네 뉴스 챙가 파라 만드지마타 예갑기 네토 맹주이기 존내 체제 숨유시
1: 센트럴링게 콩랑가나 최센트부티니 랑조게 최된대 당콩도게 주주 상벌대네 맹주 최된 차자기 뷰체 토에 피게라 근대 동외골기 진좀 고제토 대당 메도 사투 겐도시 제크프티리
0: 센트럴링게 샹나 넘버 2 무투제 하사 총제기 시주제 케밥로 되네 벤조 파워 구티 집에 고티 진송 고주토 망주 커섭 시주레 제주 페이와르 구마팁 시크버시 세나이브슈
1: 제주니 벤조 파워 구티 집에 구슈 조레 타루 춘토 하사 총제기 남고자게 동와타 제주로 군디 동외 고르키 예급타 랑교 종게 탑주 구티 락달 통교 띵섭 제디 시주 타 제고 송제기 구슈 니라 되네 랑고타 김주 록제 정진 락도 카발소 존예 제주 협군소 네미 슈견 제바타 예급기 커섭타 랑교 종타 총제리 메사네기 커섭 튠주 락달라 진돔 제디 카유 라유기 망변 커섭 제주발 태갈 주발 군디 당내 첨제 민윤배 도쇼폐와 제바타 제주배 딩추 치로 눈대 당협시 사괴배 시도 제발식나 라교종기 직규규제 실성 진로년 돈이 조로 제주바 길키 캬감타 규주 추고 년진소 릭투키 림바탕부 뉴추 댐배 김주록 제용겐라 시경표배 진송키 인권의 커습자제 주영아 주기예배 나가 찍라 커습 토시고 책동 앞게 러그예바타 살바년나 커습 롱소 제초예시 태단첩지 닝바사 바제웨 시경양 냠토 롱소 제초예 타서 총기 총등주 총정 일종 용제타 더십코의 코전선바 상다준키 명을 김주록제타 정진 락도와 카발 협공을 계급내 커섭제티 잉버사발제 배치고 고림대명왕 배신유부타 멍유 십지 창벌 계급기 커섭주 두찬송제 망쇄인부타 망설라 편법 망쇄토비에부티 마체 俺最头东铁棍卡度年米六点七百七十岁月，借我这钱多。
0: 森林界，俺这公司里还是中间的钱，解决了工地单位切断门户，国企移动送件这边去，南国牛肉铁棍了，国企切断俺家谈，三顺城镇铁棍了，国企俺家。俺是去年七月门外过车家谈，俺见旁边农民在笑，过车人家在过车休息。俺过在就的过车女吧，我是退休人士，俺这人装上了南沙沙的，俺过针对擦擦乌龙俺吃不的，贴个村村行不是？东子也不是那，俺这人装上南沙沙的了，俺过针对了点呢，俺过沙的牛肉的在就吃过别的，人在点那，准备满足每天过节炖就炖松了，偏不脱不谈，可是我。国企团结居民节这边，南国的在住国同就这趟制作年度集结了国际投票时，这张成绩曾经团结讲整个就不充裕。芒片牛肉，俺今各位所谓曾经在住机构，人在讲那准备忙作每天年度一节，你是自己了偏不脱不谈，现在开始我国企团结居民年谈，俺当俺不就省内在住国企年度一节就是谈。运动出现失败的国际投票，城镇参观时给领导们里面，他定的三顺城镇在住的结果好像也不念多，准备忙不时给卡萨特的店里老头卡巴女娃用个多，俺这里俺村老头卡巴就送点啥子怎么谈？送点文章，国体也啥子先不提，都从不来，加加送出张牌友这些游戏。在住现在讲，人类如果终身贴公司努力参与，俺这里他在泰国去另开编组木头牌友。多的中心客也出席个集中人波设计，比如铁球场订了的拍拍研究等把马赛，牛身给艺术馆谈，康南卓身馆天天石洞馆姐姐女把恰场把马赛，陆林开桌谈，美丰广场所天天去过人民的背后，多了全部林客来准把，干么整对去，我这里我做林客，每天我家长里呀那里去不谈，年底来年我过去新我身边，从合账也不多这些游戏。我们今天的芒片十九节，芒草节在九三百十八天，在九节每安排多数我都吃的，落地表加了牛头白汤，不再作为策划人博前辈传达时间表，看中三对在九节选手，你的是切入中心优势。
1: 狂浪啊，那次三主播点的三十重叠节十九节。K-pop 了点呢，编剧了拍完各地前辈歌曲，听众各觉得，满足可是不是剧烈，在剧片玩规模特别快不得了。听的决定作为车站前辈男生，选择他声音。
0: 森林姐，大家过年的新鲜味来真的呢，培养农村认真来讲，培养农村的，深究了军队军种识别，深究了球队来真特色。
1: 来真的，七零团队不拉谈，孙楠的今年年年就要创业，拉上年龄的成年男头转型月。下面了年呢，模特俺做来真三轮脚，不是雄鹰。
0: 下面来，深究军队识别农村的信息难说。
2: 军队深究他也讲出来，军情怒火连连，铁了不。
1: 深究军队军情连连铁，深究军队农村。深州连接，也是直接看起，听日间起，成都麻辣族用起，龙岩县江阿边桥过站下。下面来听国语南端识别，这段哪里我只能说。
0: 森林界，你对电视直接看起，听到前天听到麻辣总讲起，老阿在江阿边吃过这么点，老阿在江阿边人去，店家推荐他，你在安国谈运动，给谁说的来的规矩吃下，三块半洗到七八成了。听到前天听到麻辣总讲起，老阿在江阿边吃过哪，你到前面送就送阿罗来个。听到前现在吃的安就用阿谈惨白，中国铁州的第一个前辈听到麻辣专业，听到听到他，这里当准备听到。一定听懂这做用的安全突破切点，不再作为配件谈，就再作为定价谈。两国上不用我去改变年限切不谈，听懂妥当，有句三对定十多段话谈，定价全部谈，听懂全部南北对白的管理当心。年开中在了妥当，纯正切句安全突破用我切不谈，最终切当满足安国措施看交就了。听懂多少节规矩历史段话谈，内在差劲谈，还将差劲了开得做不谈，开得做起另外切入段话。做就工队的得交了训练计划谈，推进团建插进谈，还将插进特殊点跟连麻辣推广长途动画。习近平听到忙些三点多动画谈，制作用的提高年运动画七多动画说，创爱推荐做内连跟工队计划谈，热情不爱做内来着就主动工队协助。森林界，上届的亚洲健康品种恐怕也不中下，下面第一个接受这难度，虽然第一难呢，人家做业务就能实。
1: 第六村头让杰克也从琼甘去做孽 두구 망보 락달 체

0: 송용계 비교
1: 대왕시주스라 이동자민유자조류
2: 제베 템도 초두 가르콩키 조바 만조기 라테니에 타르와타 라테니에 가베 네도라 미네 레구 강진바 디조체데 게제 총데 캄발레 총소타 야르샹키 타린 총소 규테 김제 권람토 톱탄 라케 직두토 년샤 샴라 대고르케 낭든 십자 제도라네 원드능시 생린제 니에자르 너리 서구 게제종 시드 쉽슈데네 제베 템도 초두 가르콩키 조바 만조기 라테니에 타르와타 라테니에 가베 네도라 미네 레구 강진바 디조체데 게제 총데 캄발레 총소타 야르샹키 타린 총소 규테 김제 권람토 톱탄 라케 직두토 년샤 샴라 대고르케 낭든 십자 제도라네 원드능시 생린제 니에자르 너리 서구 게제종 시드 쉽슈데네 제베 템도 초두 가르콩키 조바 만조기 라테니에 타르와타 라테니에 가베 네도
0: ཁེ ལེ རེན པེ ལག ཁེ ཉེར གུ རེ ཁེ ནེ ཚུ ངན ནུ ཐུ ཅན རེ ཐེ ཤེ ཐ ནེ མི ཐེ དོ ཆེ ནེ ཤང དང ཆོང དེ ཁེ མང པེ ཤེ ཤུ དེ ནེ ཐུ ཉམ ཐུ ཤམ དེ ཤུ ཁ སེ སུ བ ཐ ཚེ རེ དང ཐུ པེ གོ ནེ ལམ ཐིག ཆལ ཁུ ཆེ བ ཡོ གུ ཐ ཁ ཡེ ནེ ཅིག དུ ཐོ ཉེ བ ཐ ལག ཁེ ཇ གུ སོ ཁེ ཅེ དུ ཤམ དེ ཐུ ཚུང སུ ཤུ བ ཅེ ཆེ དེ མང སོ ནམ ཆོང སུ ནེ ཐུ མི གུ བ ར ལག ཁེ ཉེ ཐུ བ ཆེ ཡུ མིང ཡ ཕར ཤབ ཤུ དེ གེ ཇེ ཆོང དེ ཐ ཡ་རང་ ཤན་ཉེལ ཁབ་ཅིན རིམ་ཅེ་ཀྱང་ན ཐོབ་ཐང ལ་ཁེ སུམ་ཅ་ལ་ཧ་ཟ་ཉེལ་བ་ཐ་ ལ་ཁེ་ཉེ་བེ དུས་ཅུ ཆན་ཉུམ ཆུ་ཅུ ཇུ་ཟམ ཉུང་ཏུ་ཅིན་བ་ མང་ཚོ་ཅེ་ པེན་ཇོར མ་ནེ གོ་ཏི་ཉེལ་ཧ་ཟམ དུན་ཅུང་ཐུབ་ཅེ་ཅུང་དེ ཐ་རིན་ཇུ་གུ མང་ཚོ་ཅེ ལེ་ཇུ་ཀ་ནེ ཐ་ཅུ ཉུན་དེ་ཐུབ་ཐ་ སེ་དུན་ ཤབ་ཤུ ཆུ་ཅེ་ཐ་ ལེ་ཅུ ངོས་ཅེ་ ཐུབ་ ཆབ་ཅེ་བ་ཤི
2: ཐུ་རོ་སར་པེ དུན་གུ་གི ཁོམ་ཅ་ 지도 덴베 편종기 분율 디나세
3: 생교로 권대 군중 생교기 파츠
2: 생교로 권대 군중 생교기 메로
3: 다르키기 센시브디 편종 룽팅 연청 리고 그게 룽팅기 생교로 초두리세 생교로 권대 군중 시브디시
2: 센터링게 텐디 생교로 권대 군중 시베리체 신잠 타시응이
4: 谈的你毕竟起去做你说这个记得大事。

0: ཁྱི་ན་ཡེ་དང་ཡ་སུང་ཞེ་དེ་སག་ཡེ་ཆང་ཞེ་མ་ཤ་ལ་ལོ་ལོ་སུང་ཞེ་ན་བ་ཐོ་ཅེ་ན་ཤུ་དེན་ཅ་ཝོ་ལེ་སེ་ལོ་ལོ་ཁམ་སང་ཁྱི་ན་ཚན་ལ་ཁ་ཤུང་ན་ཁྱི་ཚན་ལ་ནམ་ག་ཅན་ཞེ་སུ་ལ་ལེ་སེ་ནམ་ག་ཅན་ཚན་ལ་ཤེ་བ་ཁ་ནེ་ཡིན་ན་ལ་ཨོ་ཏ་ཐང་ད་ཐེན་ཤི་གཅལ་ཧ་ཕི་ནེ་ཅ་ཡེ་ལ་ད་ཉེ་ཡ 아니 다 드링이나 아 그거 상부터 드링이나 그거 난가 젠자기나 바유 아기 되네 아 바유기 다 가서 봐 땅유기 미날 현재 다 되네 우디나 발 현재 아 대회장기 규백이 되네 좀 띵기 되네 적벌리도 아 세자 자슈는 인베 아 적벌이나 아 배마왕라 아 콩라이나 피아이 대회장이나 가봤으나 언제 벽이 되네 왕홍 아 치대 중숨 아 차단을 피해야 일하다 아 링디 보면 되게 해야 되네 아 제가 약보 아 유가가 판거 아 다티네 주 티네 가봤으나 다 어제 짱귀라 다시 짱라도 다다 샤즈 척도 라속베기 다 자제 척도 저리 아니 콩나바 현재를 피해야 일라
1: 네세
0: 아 대회장이나 그바에 랑이 기대네 아 정집하면 럽적이 아 소재 리그베 흉루기 가봤으나 아 천지메기 타카스과기 아 차례낭에 아 정영수샥 차례낭에기 선바 우라 현재를 피해야 일라
1: 네세로
0: 어 가봤으나 당한도 락대 민나세는 가봤으면 뒤도 피제 동에기 민나 도지 인디다네 그바랑이 샘딩네 아 대바이네 대규인의 척도 지기라 어 아니 아 동묘도 주위에 규백에 단념하기 내로 우도담라 다 되네 아 우튼룰라 아 되네 장들 주위에 아 규백에 로베 아 우부줄라 아 되네 래서 양래 바 도도디 능로 주위에 아 저분인바 우뱀발라 아 되네 종지시부 능로 예베 천바 규백에 님막 달레밀 넘발인제 차탄을 피해야 일라 되니 규백이 탈람 상부터 주위에 차탄을 발 현재 제 보면 견다라 쉬었음 차탄을 야라 되니 규반한가 젠제이나 다 총기 오버직 샤제 다 라미리기 소대 락시 탈야 배발 흠이 체제 대유 송라나 라토 지켜진제 텐텐나마 루시에 주문은 용으로벨라
1: 나 송세 가리나라
0: 되시 따와라 땅낭 외기 지기타 차도 다시 해드민 대지 다 주로테스
1: 내세 송세기 민수나야 거리 시자.
0: 그래서 저는 다 뒤라 아 단다 제가 트리나기 땅낭백에 몇도 당부세 땅부 땅부라.
2: 트리나기 몇도 당부세
1: 땅낭백 몇도 당부세 세요르벨.
2: 요 맞을라.
0: 다 저는 시자.
1: 시고치랑 게 트리하고 친한 제다로나.
0: 그래서 아 공부하면 또 치대 제일이나 아니 저대 앙사체니 아 내서 능력 주인이라라.
1: 내세 그 수인단. 너 시든 자고.
0: 체결나 그든지.
2: 那所以那么从你给李先生这里是为偷渡住呢给宋社卡堂不定呢这不只是并做了也大难别解释嘛这是别宋社的人了李先生给贴着光的拒绝呢李先生说能给给龙池先生呢是个最一般那样说一遍当我住了他给这座呢一遍等这里住了其实那么样说一遍这次的蓝坦其实他这座呢说一遍那么给现在了这个人呢宋社的如果拒绝能够拿住龙池先生他赶紧不用去抽不抽不借了不用难说了
1: 老城南村我那去中英去地步套了一呢其中安唐国国皮给一呢陈明了呀好久不见斯蒂南吧可能呀他前南修英今天一呢呢去新中英不一树阳光了斯蒂南坦人在做天在看斯蒂南吧正所谓的扎斯蒂南吧可能怎么用西给一呢怎么着那些他前南修英西能呢去新中英给他扯着林间呢一呢啊安给出地忙怎么西
2: 那些我那去里前去修这康门用药了呢啊林家给你来了若叫那着那修音那怕三点以内我最近的比较讨论呢证明了孙南道街这边生着空间呢作用不小不得了啊我那人们其实行于别孙南道街营三个松山的呢我一朋友能领总卡子想顾不成最难修于别赶紧不用其他连着用了呢三个松山的比较营是济南下了
1: 老我们呢就清真去基地托了陈明丽啊阿妹普琼斯提南巴空个人呢学会去做一个堂干么你真爱托了呀这种过难下看不上年明丽啊温度四个月日子来百年不年里见上不定这些年南巴俺就您他不能托钱呢学会你年那么给帕姆昌玛呀路线的票子大概来说那么里呢票子人
2: 今天呢，虽然他能给人家唱欢迎的表演，啊，所以就给那些的马娘旁边他能信那他给，啊，也为那用呀去面对那因为呢，学演是挺难下。那他能信，今天这里讨论永中别么主张，是不是能空开呢？就是这样，他们归讨论，人家做用呢，这边那么给查找那么人家他们，找不那么人家小白，说呢，怎么着学演？
1: 我们就让他空的空土地，嗯，其实弄得也难，也土他地基策划云南云土大，上边团那羊南羊土主板门，不如那么灵巧呢，上边边边呢，有的那个有事体难下了。让我拿去先找，先把边界那个送那些，听见。

기기 하왕이 송세디 시구슈 제인나 바남키 뱀시다라 탄라세님께서라타 타는신이나 추진치린라 사계초라타 치린충단라타 계지 괴기라타 딩기기 뱀초기라 퍼유딩기종 더 차총초를 유배이나 섬초도지라타 제시빈조라타 랍신라 로바총초슈 유배 구르라 제리야 퓨제이나 랭게창마 마오론데나리아 구소세탄단초라 남로 님이치는 배치시민 된수군이 띵기기 라완네 표부인스 지난샤 로참남총 나츠모티제이나 지시핀솔라키 다난베루시지스마리 세아디세난도 당게이나가 나츠 레첸키 조경바 연지솔라게 손난신이나 나츠 지미메링오리 토심나리아 수수 제미시라 제발 민드베 저리리 여분이 아잔주 미지지발 지난가 나츠이나 내주큰제시네레 디 당린탄 수수 응은지 난지 계시키란 지금 인도나 마제바 심나리아 냐슈야 주발 지도는 야디 제시아 섬제 청글롱 고야 메바 주발 만나 수정 중기 토네 내주 근제 시빈네레 당리나야 아 계치무제 수위 모티제 나나 조이나 제시 펜조라기 다난베 루시 제스마리 십디세난도

0: 안 되잖아 이라.
1: 네 쌤, 엄마께 송세난 발레 터치나 쉬고인.
0: 러세기라.
1: 러아기라. 네 쌤, 수련자고. 리스노.
0: 러오기라.
1: 너. 러, 정남서 안쯔이나 지지슈베 루세이나 아, 범라 세디. 시바나 연지출라.
2: 지라. 리세난 수난제
1: 송세디
2: 지구 아가리라 쇼유 베포블라 탄감라 젤린의 표현이 아 녀인의 감라 코란기 산데인의 구수 세다용베 지시민의 쇼인스티난살라
1: 러체밀리아 템블라스티난바 공개인의 길라캄산 샘키 루시에디나모키 팜링게 용리아 퓨제 코나츠 구수 세다용베 민튼 쇼인스티난샤
2: 提醒呢，他不吃零食，他远方的梦，随便先做，加多些谈谈的事情都忙他自己呢，给他谈，怎么着拿下？KT念，随便先做，空气呢，恰到过皮下，多谢呢。
1: 罗，我那去年碰见李千的，我那去新洲塘车主，看妈妈给新西兰呀，永别去读伊那，我那去伊那谈的，拆解到了呀，我那去李千的新西兰新别车主林杰，长美伊那来养起，啊，疙瘩塘，结果他们新伊那处处处来说不，看妈捐下了林杰的母亲节捐难节，我这里签了呀，也不叫那罗那兄弟，母亲节我那做林杰里那，哎呀给当白露西，跑不拉西不的三难多。

왼잠기 채물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츠기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초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쥐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치질라 슈피 비리펜드나 바탕 점니사죠 하라 유비 베게 론지 생겐 헨제 구감사 만남 조사도 모사르 덤규 제비 치조리 참아 자월 가득치 말리 자조규 슈케 빈주이 생겐인지 디링게 되전디나 별라 시위 진저다는 로 뒤주 땡 코로다 소비 자람 샤르도 토네 로 니슈 소리 벤종기 자샤 하라 야즈 제바타 헤제 친치 고르기 담니 드고 벨로기 지수 마오비 풍듄 시바디 규지 슈기인데 겐겐이 센시 주바슈
3: yang thak pe si tyen le ji gi ta wa sa dian zu bo tan la da che ne ji zo ding lu ting rap jian ki pen jong sar ba zu du hu da ji ge
2: yu zu wo mo kun ru wo jie de pen jong sa du xia ju jian ni zhang zhen ni xu qin yi ba de zeng li yang zhe wo zhe che wei jiang lam xia dong tu ba de sa tu ri tu yang sar dang lam ta rin xin 창랑가 도부유비 체가리 나버 제투니 내게 나세신이 바나 내콜라 슈니 초비 토가라 롭스위 자샤 니워르 피바당 변조 사드 로모초양 내콜라 데니 내게 나서 시지리 빈네라 장볼 후니 지주조니 제르생고 롭스위 퉁고 핀준 롭중다 핀준 베리 냠지 냠네라 라나메비 퉁지 중이바리 리네 시지 장시 쿠르 시엠바당 람타 리위 네버네 롭스위 자샤 야즈 게바터 폐견 조의 규리나 초벽 장람기 튕진 상부 중이바리 초벽 장람 샤르동 투바티 로지 톱대로 침바자 마세 변종거 롭스위 자샤 양은 다들 폐계 용주 군디 챵보 투이바리 리네 시지 디수기 망기 초아 자게 표정 초소 당여라 변종 사드 자샤카 군디 폐계라 라나메비 제지양 샤유바리 드린들 술대 레통기 배신 변종 너주 종기를 안도 좀 돌마시한기 롭스 자샤라 폐제 간다 친유메 당 초비 장람 샤르동 투바디 도마시한기 롭스 잠 마세 짐주다 총일 자샤 망주 레치소 강사 지대라 튕지 상부 준유 축거기 당리 주고 규지 슈기인베 현재체 센시 유바슈
4: 아 닌통 딱다 그로네 아 닌통 주기 말에 그때 도마향 롭제 길긴지 아 따상에 말하는 Take your storm. Oh, the drama legalis. Lobby Girgitchev. Then in Yendon Chip Dunleta, Yendon Nishitanaka, Tomahan Tronso Dumbigan, Drolen Yombada, Yamdeb Gligaching. No Nishitanan as a Chetanita, Gompahu, Tatasinra, Amdo Zom, Maman Chumkansangan, Maman Chu Leropa, Tinsida, Amdo Zom Chirapogan, Lobjon Chirapa. Ta ngeman raina ta amdo ne mar neg phayar ta toma xiang zhe zhen rogu na ta nima jing ningang la mo cha chama wo na nima jing ningang la gor kri ta ta sen ra na toma xiang le ya yen shi ping ge de la mo zhe dang ji xi zu zi cha zhe xi zu ni sheng gor

0: 대금 배경 라서 같이 거는 보고를 주아자 제주에 약향토를 끼고 보고샤샤라. 다 디근 소와 지들즈 미히 메기 제캅 지어스나다 도세긴 캄바스티 혈에 마토츠가 자락 콘동치스나 레그로 요마리.
1: 오드바.
0: 땅 무서워서 또마 향토를 야 옌스핑 거도 손도 옌스핑라 레버디아도 숨죠리. 레버디아도 숨지도 치신 로그르스는 레버디아도 숨지도 하람 효치 당신 로지는 향마 둥쳇까지리. 다 들은 손은 아, 그 카창 언제 이라라 담으셀스 담소 도드리야. 아, 띵 담당리 렌치 안 판조하시다 안 페란 담소들이. 니마 둥지즈 예스면 레버디아도 숨지도 니마 둥지즈 쳇쳇치리. 아, 다 보고 잘 마르고나 다 체그나라 잘 로그리 효치 고디오마. 디지도 잘 걸은 규마리. 다 딩산라즈가 나 쳇쳇 놈 놈람즈 우차르
1: 뭐르마
0: 제제
1: 랍다도 뜻대보치에
0: 랍다야스 좀 답대보 하샹 답대보리
1: 뭐르마 아니 테마제 기란주기다 그래서 진내 있는 기계나 쇼울이야 도트에게 차례 난도가 티 도트에 차례 난고야디 기란기 당부권은 근데 있나
0: 당가한테서 제동전은 닌통 줍된 걸로라 롭지 다스 나가 줍규 걸로라 동도 줍된 걸로라 총소근 고치치도 다 롭종 고 저작 받은 닌통 줍된 롱 건수고 롭종 고 저작 받지 우리

0: 咱不你，错别偷看电头那边，基本拿不了车呢。错为车，开车特没别啥车吸引啦，啥车先来他呗，开去土木店不的。第三呢，绿豆改新，苏布勒偏别卡，偷偷内样送我过去呗，女不土木店等，龙东厂个人了，偏看地偏改了，女不鞋都买不偏别，开不也忙不行，说跟车友。咱不啥当呀，新都得提不是，有看了那边，这不他。
1: 怪我说，今夜没跪吧？天干是谁能接了？有人吃不米豆呗？给钱也得要是。咱不你，那他什么说？住着出了住呢？前面生面难挨的大伯，吃咱们的事情。天了呀，秋裤给大伯咱不烫，豆裤给咱不，秋裤给大伯咱不说有。我前忙起我，秋裤烫，豆裤来大伯咱不赢。他的基础个偏给他对呢，秋裤来大伯咱不买到，秋裤烫。
0: 多好嘞！大伯咱不还讲管不有，出去嘞！大伯咱不他地不有那样，举起我他，出我心不宁，出我个咱不提应，拼命出家，迷茫起我，出我嘞！大伯咱不识够，干不要紧。特通咱不提呢，绿沙滩，人家说个短眉拖，广州了年龄七头，眉头眉容我吸引了，看到他脸图，惊人的用为本的他，广州少了半年，够拿龙珠讨我他。
1: 没了七日难免用完，这些当成全国有。铁头通，广州里啊，开过七遍，我们大西干人，到底呢？基础个偏见团队呢？十日证明拿错用了呀？咱不呢？再有个黑马这边，十日错的够不稀日。他听的抗战系列车军里在哪里啊？能出重庆，还是从民族抗起建国哇？建设南派出来呢？咱不来这边，错位地堂去过，希望我就能给一遍。很简单，信息有不少。
2: 哎呀，咱他是的，俺就给他谁就给搞了，成都主席给他那选呐，做他谁，对，俺就他方面给，乡亲们本来就些嘞，谁就拿那年龄咱把学搞米，拿那他那乡下子嘛学是他的送学嘞，这谁给那谁他大个拿他学都学完的，完了不看见别给他没了。
3: 伢娃儿唱的别给谁的，他咱爸他错的去了吧？人是就总有多钱不给他送学嘞是？他印度他那他那咱爸来出了呢，他那错别给他当个官了，他中山这个学呢，他咱爸是呀，他给娃丫头呢，俺都后面给错别给拿了，他那又别给，他是开心些嘞。本来退休都开过了，肯定要的是呢，他看呢，他那蛮那时候了吧，他那。
2: 好呢，等那蛮那时候了吧？等那好，那人家时候了吧？谁了？咱爸，我到等这些了，等那服务给没人吧？创业了，说吧？等这他开军了呀？等这要的是，这现在就等那开军了呀？看这要是那谁先把干啥活什么一样，有人我张哥咱爸一起别给百姓，他服务给所有给兄弟，忙着去做完我给拿了，等那家的些别呢？咱爸先别给谁的？他谁就不用操过给，他吕宋给到。 接吧去，这些都是那，这是吕宋给到接吧去吧，你那他管着内国给女娃养，有的吧？他弄那说吧他，本来你说不给，他你说吧，真的你就不是过来，你就不他了，他谁就就吧？这个当他那中了么就就吧，慢就就吧，谁就就吧？是俺就给兄弟拿了，谁就慢就拿把些是些个要的。这些都他谁就接那，吕给他端当接托吧？啊，你那他那内国不给女娃咱吧，说那你说完了，本来咱把他不是上班，那他弄那说吧，他那枪把当什么？ 拉手边给我那次特别给你玩的吧，这些都通常他今年三个月给你做了，他糖尿病是多啊，叫我今年三个月给你了，他平时多是的，刚给他的老个月了，他就偏见的，今年三个月给你了呀，他那偏心吧，他的意思，这些都我们带娃当，他那差的提拉手吧，你就别给你玩的吧，差的可多了，那他那带我用多吧，他养给他那句吧，他吃了个是短多吧。
3: 七八年轻，我个他那女吧，车间那边给他谁给拿了，车都去了吧？他那些人是俺做的，咱爸谁把的？他听个推荐给你，就多那啥的给推荐他忙不？写了单呢，俺做给铺的给拿了，那他咱爸他还能老乡啊，他做给咱爸啥都不么？给咱爸人那他那中国人都给那就听的差不多吧？他们都给他了些，那他这谁给拿了？车都去了吧？他管他俺做服务啥都给他呢？他没了，你娃儿咱别给他呢，谁听这些人是的？后面给特别拿了，他俺他发了多给你们呗？特别给拿了，他那先地帮你送去呗？可空的，对不对？给他开始。
2: 다 망보 우리 되나 타다 탐지 다 렘시 칼레 칼레파 토르 다와 텐두데 헹게 사둥게 펜유 개종소데 양세보 또 두고 말은 안 좋다 사마데 소나 펭기유다 너도 요베 또고 말이 되는 제 케나 소주 제 나와 다타네 즉 초바 아우절 때 차주다 강가 사 동시야 텐데 게테네 루소지 다 사노 여러바 월 상통 되네 랑게 초니다 윤금 다테네 다 윤금 다 검시 어서다 메뒤베게 사중 사마 망보 우리 다 동종은 나 벤조르 콜라지안 챤티 콜라지안 쿄르자르바 헤인디테네 사마라얀 자담마다 다 나중에 주기 후기 유라테네 코마뇨 베기다 사마 망보시 등장테네 뭐 거 다른 용다와 테인디 저다 그 편노 탐지를 힘죽시고 아도 건강 세워는데 다테나 직다 아 누블루케 소르기나다 동루케 소르기나다 후루케 소르기다 멤버 kiawaan tazuki gyune, tazuki paanlaan ka kwaa la tui gyundu tine mangzoo ka naa la taa tataa shi tunaa yaa gu yunzaari ila. Khaakbaar to taa ngaan zuki fongchung la chuan baayin naan di togaan ka mei la samay ka naa la choo to kyurwaa taa zambayin si tine kumaan naan ka tindu song furi. Taa zambayi ki taa nangdoon taa chek taa zambaa tali kiju chee ursa naa yaa talaay naa taa ngaan zuki zambaa taa tangbo kari chi naa chungwaari si naa taa taa yaa tine yalung to tine neki ki suan 당보답나스다 싱게 토마토는 양으로 정대방 가지고 들어가라 총으로 와 텐디 드네서 당보답나스 잠반에 다 부머릭 드네 롱어 통다 다 망보선 그 조건나 소지르데 드네 너생네테네 사마테테네 코타 균스 균타 균주게 사마 오다 드네 지금 차도 요리스 잠바 히바테 강히르 총스나 균네르 총으로 와테
3: 그러바
2: 다 네 다 네테 양테네 네르 컨디션은 루득테 처르고 차두 테 슈고르케 슈다이데고 난다냐 마에 나테네 강가 나테네 미키테네 타고로 바데 도다시 차두 텔레테네 테네 타고키 다 네기 무샤리키 요토리 요티키 참아탈라 다 잠바토리테 오 다들라 고르슈 고르체테네 칸다 타고탈라 참아토리 스테 참아 다 네손 루득라 슈잠 무데 타고 심에기 명이소 안나주 흉나라 텐데 우리 동타 타리 다 잠 바탈 네 추자보다 매자발 소반 우수게 다 고초왕고 그나라 추제 추자는 부지 샤리게 틀 잠바 쇼트 추바지 우리스라 양 가게 추 마자나 고 네트 무 차다 네 태양 책 타나 잠바탈 심보요 말이 양 로비기 때네 팬바양 요리라는 노바양 요리 특지 코스나 네데 제데 짐바리 소나 양테 잠바테 테 잠기 심보 마테 네테 양테네 네 모두 양테 고 제 잠바시 모고 그리스 노다 텐데 셰글야 타 잠바 잠바텔다 센점나 세메게 잠바 초점나 초즈 잠바 주지르다 네점나 네게 잠바 소다 텔 몬낭시 텐데 타 망보 텐데 모레 제양 통마타 변나 잠반들은 아주 튀균도나 다 효과에나 박정나 저다 아주 근데 발에나 카 제게 빠세 그러발라 교만 다잖아 다데 땅에는 잠발로 잠베 간나더네 추라 깨주리나는 오주리나다 추라 뉴뉴질로 되네 말 되네 살바튼데 디스질로 차도 차수마 냠보 다들 저당기 쇼세라 마셔 같은데 지 우리 양 카지게 때 빠사는 되네 사니 우리 다 디토도 되네 되네 차 다 차가나 오마 와자동나다 차나나다 어떻게 차 와자동네 요리라는 추자동네 요리라는 차나도 차수마 근데 우리 차 나당도 양 말 마잡리기 차 근데 동네 망고 우리 바다 통도네 다 저기 형게 나와 다 잠바트 초든데 저기 다 윤세도 잠바르데 전에 꼼지 초도 형가 잠어 초도 동규기 꼼탈아 오마동난데 그리라네 테네 차 잠보튼데 동거에나 다테서 꼼지나라 초도 쳐버튼데 리스테 다 다른 한도 카베르 우리 만나 딱샤든 다 네기 예와 한도 기티네 루득 네기 예와 타타 네 히반디 기타 메이 미기 루송 현다 만다베 기타 송도 톱 제버시비기 제 망보시 코두시 토바송 유라 당엔데네 네지티 뉘바티 네네 지시 샹비 톱이 초스다 주실트네 송쇼레 켄두 시공 시정라나 다 네가르트 쯧시 쨍알 아 공중초 향외농비 로자 대버시 조 진지치바 배겐 참바다 르바우무 대바시 바시 조 무수게 시공 시정가 나나 다 네기 편도 편유대 텐데 이제 무슨 형은 대한 샤바트 리스 그러나 네가 그때는 루지 톱 제바다 다 로자티 버시바 다 진기 네 다 진가다 진이기 네 저다 진기 네 제 힌두 텐데 티기기 네 다 초셔발라 티기 네 제 힌두 티베기 네 베겐기 네 다 롱기 네라 편유 송가 롱디 베겐 송가 편도 와 제 힌두 참바다 루바다 오 메데와 소라 편바 타스 코나 니시에 메바 와타 나시 네기 페이온 텐데 우리 다동 조직기 네엔들라 네가르타 다 네고타 네자타 네나라 속비 다 카돌르데네 네라 예와양망 보트니 체수 우리스 我过去，工资率在彻底同那些做成的双休嘞。对西工西镇来讲，我们有土地，曾经现实，等等说在等的，他送嘛，等的休息是的，抢人当，落在给那些我托巴拉的，他很多休息我等的屋里是的。他抢人呢，偏僻的学生，乡巴佬人子就人子就等的，这个这个我家不能做，给那的了人做的了。我在抢人给那了偏僻的学生，这一般呢，学业考上把中学打不拉，啥事是的？他学个考，等等咱把。 中山大片了，得了，学这么着的，这样子推荐的他，若为个啥了嘛？我这大路的了的，他今那学一个女娃子，是那么当，但那都跟当，弄这个那些人一干鸡巴说，他听的送学的是蛮个难，忙着都他懂，他那乡巴佬偏不听的，他忙着写书的，我学这么乡巴佬偏，那都有的那蛮用西西工西镇给拿了，看的送学的是那学姐嘛，你们乡镇长大的，土地出租弄了中山，我这学姐给他那乡镇长长。 他出不了手臂，那是吧？他最近都出不了手臂，他那了，真的就被给女方单独是他的送下了，我的是。现在他学生几天呢？上那么偏过来给军政他的这里，他弄了偏僻给咱别，他那咱别不嘛？他吃不着的，咱不是我弄了偏僻，他咱不是一般的，真的咱吧。 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他咱把咱们家养呢， 네 기타는 유령도 나들기 네 와서서 다 루송 셴보라 와 와서서 농상 다 진행 고 기초도 대신도 되네 측바 당보다 대신도 측바 초바 돈바 창용가나 그 참 어 되네 모르고 예요 락바다 강베기 티시 랑디닌데 강디닌데 티시 아 타졸 쳇불 쳇바나 람냥 기타네 롱트마 롱가트나 자주드네 리보크 송트츠 되네 소르치용마나 소르기 다다 텐데기 다 배우 빠도 매바 텐데 우리 스탄바이케테 롱펜베케 잠베 프르마손 다테 베돈 잠저리 제던데 잠바 다테네 유저 시지기 히체 사마 망보리 잠바 네자 면지기 저리 근데 하는 잠바테 사마 망보 다 강다 강다 냠보 세메나 잠바텔 추모만이 비기 치주 유데바테 다 나두기 규형 나나데 효리 나는 초방고 기테네 뇽회게 나나 다테 세보 세장테네 고다 신데바테 리스데 다 콘세기 즉 다 디기 잠바다 저기 잠베기 팬용리 학바르 잠베기 되네 롱던 티바 페겐테 롱디 페겐 손다 한테 많이 베기다 신다게 되네 네 치다바 와다 칸다 칸 팬기 요미기 고르타다 망보시야 유지리 되는데 이 까블다 즉 도듀 잠식 데리스 콘세기 베존티 망도게 초왕고 나서네 구조 당랑네 다 시비게 나하냐 다동 망보텐데 시야 우리 다 겐고 뇽와 젠탄라 잠베키 페용 토졸라 다 삼지 미자베텐데 망보 히게조리 간조 부르겐데 스캔랍 토졸 탄 돈나네 장갈 잠바네 데네 또반 당시 잠 코나 마리 간조데 포와장야 코나 마리인데 사마카지 다 포와지 하소나 데네 데 무슨 티기 고긴조 기타 페노 카르치니 요미데 할람 망보시 다 미신 발로서 봤는데 우리 티네 디기 잠바 시반데 포와지 코나 잠마인 바 탄달라 네히몽고 다 밀류 대단티라 되는 편제 첨부 통한데 봤다. 다 무엇이 다 처방원 용의 나로 초대 발히리라는 뜻은 많이 봤다. 형제 나는 세보 세장타 대연리스테. 학바트 내전 님이 다 강기야 소수 결비 가진데 내전 그때 로마 님이 그때 로마 다 내자 면적 세우리 걸고 식도서 다 뒤준도 된다라고 열라 잠발. 가진데 준도 되는 다 류기 top 제바탄다. 로짜티 버시바탄네 다 지네다 지네다 지베네도 다 니 코는 시비 와다 터주기 내시 망보 시글 팸바다 차지 코르 주체들 순도 와다네 착진 줘봐 어 닝다게 내 소비기 니반 담발라 소바다 팬데 망보 정정 체력 기간 딱지 시에는 가식 체력 기간 담방 시전 시신 받은 리스 내일 등하도 부미기 다 지도 초배기 초라 나 아무네 고 사밥 남시 유수 검지 당뒤네 장갈 잠비기 다 문지 당뒤네 티기 조유 티기 패용 어 소라다 심죽 양다 제 유발을 때네 근데 대비기 동적 양 샤브리스 지도 유도 바 공개 나다네 세지 초도 네 세지 나는 내년 잠바 초서 다 내 탕기 권한 망고 시에비 어떻게 다 헤미 때네 다 당장의 초비기 세조 장갈 잠반도 쪼보시비기 품이 초비 나도 카세 장금만 왔다 망보 요리 真的 是, 是说这些来其中忙不了的我听说了那他那俺们了创办那成立的那真就是硬把子拉手背跟那那些也有嘛的吧啦啊俺们那俺们跟着他说啥套啥的基本的那那日套啥咱娘们家新巧做他的这个培养上面家屋里他说了大学里他现在他是新面子 등장기도네 다 혈용한테 용매지 같은데 말해 봐. 어떻게 인도 강라다 방랑 칸데 시고 요미 인도 저책다 자지 신도

0: 시리 기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1: 안주 메브즈에 두슬레나 장아 라주 증네기 야게다 버와 네 슬규 니네 슬인디 네바르 두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규도 미리 르니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2: 잠나 도조 인난자 나투 그바기 링기 살데포크 종인난다다 종데츠 소소노노네 미나 마부친도 사진 너무다 쓰다니까 그냥 니디디 지시들 제외기 코미디니가 긴낭 닝기 땅미 개디기 주족기 개중당 줄루 땅 준이당 벤저당다 니좀 아무지 정근도 미르디니가 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3: 여기 단당한 아주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디 링다저제 마세가 땅한 아주 시에 샤브디 하장 교송소 뭐 대어딘 로와 갸조레스 디지도 잡았다 여기 링데디 가라에서 규진구 때 로규진구 임바
0: 피소사오인비데다
4: Sembol hingye, kongtu hingye gesen chubidini, nochu chongkir, hirzu zon minzi kang ki ginghu wa gensu nam pa chula ne, zambale chubi, chowe di tangi gor, shiba ngudu na we nang tundiri, tingdi kangchun shiri chepyu ni ce, shun cham ta shi yin, li zendi shibshi chengui nang kien basan ci la ta, zumji zo gyong sa gup ci zun yin, ngana si me ni ce na, yang ge jie yu, hingye, shudin jia wo.

0: 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尼迪克 sbu.
1: Zem zhong tang long chin de gar.
0: Zem zhong tang long chin de gar.
2: Zaslan den be sen ken heng ge gong kam sang. Keng di pyo ge long chin ji li chen nang. Pyo ji xuan ji zum ke ma ni me pian duo la ji. Ge yi ge tuan ne zam ba ta. Zongba bo bi jun kang ne bi jun nang we zem chung ring che. Zhong mu bu xie ba xi pyo no ne pyo ge du pop gyur tang zum ji. Yang dun jie xu ju yin be sen xu yu xu. Ti rin ten ge ge nye lam du bu ya ni. Zhong mu bu xie be zem chung ge liu ni xu zap ge ba ti yin. Sen ge lin ge. Ngan le zem chung di zum ke ma ni me pian duo la ji gor ngor ju du du xu na. Ni me pian duo la ni. Jie lu chik dong gu bie dun ju tun ji lor. Xi ge zir gu chung ba ta. Quan zhong mi ri lu ling ge yi chen ga ki ge yi da zhu dang zum ri chen zhe ne tuan qi. Lu xun zum ri lu ling ki xun ji zum ba bu xi du ru zin zhe ting ge ba ra lu zhong nang war pi miu yu ba shi. Ni ma pian duo la ki ta da quan zhong ni ri cak bar kang du cha lian nang xin yu ba ta. Kong ki ta pa ra cak bar dang tui dip na cho to. Ge yi ki tuan ni lu zhong dang zum zhong suo zum ri zam chu mang bu pi miu yu jing. Lu zhong dang zum zhong chok zhi jang ka xie xik nga chi ri bi jun nang yu yu ba shi. Zhumu bu xie bie zem zhung di gye yi gyi bar ma ti ni. Kong ki jie lu ni du ni lo ne zong ka tsuk ba tang. Tu yin lo jie rin la nga qir so ju ting ma juan ji. Jie lu ni du ju lor zong ba bu bi jun kang ne ngu su ba jun nang xing. Zhumu bu xie bie zem zhung di pion lo ne pui yi le pop gyur xu ji. Jie lu ni du ju ni lor pion zhung pui yi bi nying bi jun kang ne ngu su ba jun qie ba shi. Zhumu bu xie bie zem zhung di ni zhong gyu se xi qi mu ru gyo ju gu yi qie ji gi. Pyoji sunan bie cuwe ne dang ngun sum se jin du cuen xing. Pyoji mo ji ki le wang le tu gur chi xi zai du dun bie zem zhung pyu du chung wa xik ta. Tu gup sa bie pyoji ngun yu jing lu ki zam chu ke jin xi gyang yin ba ti ni ba jun jin bie che ji. Pyo zam du ma se gyan yung ki kuen du yang nian cha chi jir ke ba ta. Jian lin chi kien dang ngak ju ki mi do tur gen xin du mang bu chung xing. Gya chi lo bo bu chue du pak ja ha chan sang bu xik tuen ne. Zom le gawe xun ki mang bu mik du che yu le kyur dang gyur mu shi. Xiam le hengi ne pyo ki xun ki zom ke ma nima pen duwa la ki gaya ik tuwa ne zan bata. Pyo no ne pyo ke du pop gyur dang zom ji yang dun che xu be zom chung rin chi rumu bu xie be liu ni xu zap ye ba di sen ruan na. Tin ni pu la nam gun le hur wo cha ne de ki le kim le yong zo zhu ru che bata. La yang mo la cha ca bu por kang lu ji. Xinian de ji ji kap zhu tu dian, rang ki zi xi ti xie. Pu la ki zi xi dap ha jang debu yin de, ku rang ni lian mi tian du qian na mi zhig bie, cha wa qin bu zhub ki yin. Cong kem ne de ji cua chuk bu ge yu yung wa qi ki yin sir. Tie tie, ko dang de ji ni xin du zha wa nang de, ni ge zi xi qin bu yu ken ti che ri. Wen de ji ni tuan yu la da ken xi yin ba ti, Ming er cha kin zum me ba xin ji yue de pu la ji zi xi che ge che. Ka ri cong ge ge yin si, cong ge ba ma za ge. Kim nang ge ngui chen bu ti da cang ma, chang gan chung chung ti ti er dang si ba ri. Chang gan chung chung ti ya gu chung na ji ge ri. Chang gan chung chung ti nzhe xi ge chi ju ka ri yo ri. Ta lu ne gup dip ji ma ri si sui xue tu gu ri. Ti gup dip na ngan zu kan zhe chi ge. Pu la ki sunam mi chi bar de ki ki sam si tup tup che we. Shingba dip ju re. Shingba shingba me dip gen su yo re. Zambu lingi shingba cang me shingba dip ju yo rita. Si shu bar te. Ta kyo ji ma shu dang. Nga ni shingde chi tup gen shing ma re. Nga shingba di moja dung ju dang cong kya gyu di re. Pu la kondro chung se lang. Moja yu na da moja dang chi gen jin che cho ge re di. Tachan mochani yuwa maari, in shinga mochab che, chikyu shenda kari yuwa re. Mashi ne chong segen di mi changme chun sibwe yuwa maarta. 你先打检查，我从家给你。马在云南的天然关系，俺们三家没。德基基普拉勒马在没把新的月饼，刚做呢，哭了看住了。德基基那么就是全部点饼，普拉基讲起就是。却谈到俺们孙娜姐姐，年纪也完全不同的九八几个多个。俺九八几个名度，伊那样马在没把从看这些个。却让了人堂车位长见识越马的边提大马下街普伦亚街张总的唐山牛村给村家家亲呢问住那个俺做热气就开朗不马的边卡里第二个家哪里的德基行上把住普拉基长见了顶年点月就三三穷没了提外去特东问住热气度就自己月就三三穷没不是俺做的二姑青山进马里边，俺做从家业的青山地区多了不？从也不穷呢，常见牛没都不可怕有嘞。没些年常见种不的马里，不拉几，感觉天做虚的。可从吉不咱们的，我做就没把用的药材，不少听着吃吧呢。得几个唐林前头没学的是，全体二姑感觉吃了，急忙带去。得几个忙不学没对吧的，第二个。当年二哥跳大起，年轻人马送我的普拉吉团体杨家的另外的，可金主抗战几年，有咱他给青年给破论日记，从点点前的脚底长江抗战七十个起就开了么的，有咱二哥当参谋那个军务了大看银把困难的，可拉毛泽东女有的可关注能行的走的，大家毛泽东女没把球的。年代的通中起一度节科技年吧冒而起。普拉基银行联名铁度七百多特同大伯年过行动七百多德基基所需马起干面穷而是。普拉基轻度两个这样没七百的用年丢家起了天气可明明朝洗了球景过重围。先期女朋友玩罗七他们养了铁外人物国际有家。그你们숨쉬는얇도원추를로아치로아스주체차량뇌락바를조르와다불라기삼로를균도챔부치창부시에나총격바탱탕부인비불라라양땡쇠미탱아모자땅내겐틴치바라뇌자사부틴자메디총소아계찬나뇌착스린규휘부치웬디총격듀대당민자와차와망부식주교시开始，路子康熙了，哪就撑不穷而已呢？我今子借贵州妹妹托，二姑了三些七得钱。普拉吉年穷七百得几几样，我给他几多钱去？问我铁大呢？破论也话是银币，我说三年，我出了就是美容谢谢。王秋吉感谢老大的钱的，普拉张总的七百的。特东库兰给传播天主普拉了我这钱。传播天主普拉了千难起个钱呀，可拉各把盘面动我铁团呢，可王主给写几日自己约吧，我先退。这么年些自己，王主给普拉了主席给从事这话钱。主席从前天呢，排表从把票给出局局加钱是应不得的。원주기주십모자강교시시바불라기응응진진투퇴바나랑이기응응기주십모자강묘투드메바교신베불라응습랑주십모자강기총티깨셔치니숨시기다제바다불라뒤수마디와교네원주라믹드체가원주기콜라메다와라폐부총바당시에케기담라예폐부총바친지불라기지주방원추라내추마마시주식모자강요와냉의기당의유생기요나모자강요다킵산치그리뇌기태리케란샘제치메그나당콩냠레치린당부니마리총소종차지기기뇌콩라제나지그리콩총친부자겐인장지시사부딘데치기마리뇌라뭔은챔부샤나지그리王秋给普拉基吃度大姐。普拉基莫扎当年索定起度莫扎东州青年店里买白和通家当推家千不行了最出门。 다리 주십 월치기 모자네 사설 립지기 묘케 면체 창마 원주기 제와체 불랑은에 원주기 감자를 요약보탕 자월 굴디 청소 지겹세나 지겹하다 뉴저세나 뉴저 불라기 자와카지 코랑기 줍투바 두지 원주라 쉐그 팅 카시 삼야 깨자 카네 마투 사설 립지 총소 링켄키 뉴 원주기 락바라 쥐 샥샥치보다 원주기가 린샥샥체네 장가 약보식 깨띠 첼라 지양 메바 신지 뉴남 불라기 락바라 슈키 제베 불라기 약보 짐마두바라 뉴 창마 살라토르 불라기 이라 총 겸네 락베 뉴 대기기 락바라 쥐베 응응수이 티코나 군두 똑바라치보다 치잠 똑바 대잠기 조아 피띠 뉴살라 토르웨 카킹부티 칼릴라치 티투 대기니 네다 멘자와 시그나 류여테 불라 친지 대기 닝캉 샘체당 징나 키트르 류시 창겐 담마라 샤네 야르웨 뉴티 불라지 출라 구르토 샘체 치와다 어쿠 루프르 겐차르다규 세토아 양자 타나 메남투양 어쿠 겐체 튼다 대기당 촉주 치범미 Aku gore nang yu na, mün kangba bumer zuwada. Aku kangbya nang zuman yi da, mün lar gore nang chi ne, nian kang chewa tsubzu chi gyur sech. Se se du pu, changjian gore ling toa gi, mün aku tang nyam tu du me pu. Jik dendir chu chokbe nu yu gyang, dam chokbe gomchung me bar. De gi gi simche chi shu chi be, ne zu ti tamar aku nal tu. Tini, nima lasir li be, 치추 튜식을 임바다. 어구치링기 넘군다라 총대하가라 샤고갸바르 주지치. 고네 퇴마타도 저와 주주강 용켄식당 둥가케네 락베 청와양 토르. 어구 툴리지께바나 저와 주주강 쇼르 용켄티니 총배 계산 임바통. 불라 어구 김투 대치 김산이기 저와 큰인 디메바라 나라 양신도 침바티 당토 어규 고마 최견 제수 총수 미개제 난네 교진 첨부 하고 다제 김산이 김이 유탭대네 미나마도 렌규기 개제 슈리 치바 하전용 내주 딘제 와라 개상당 쯔바쇼나 중제 칸다식 용주 임바 어규 하전 세부시 그 카슬 리베 칭에 미출당 왔다 살라삭베 첨와 야주니 첨외 띵기 테두 더블로마 중공라 계산기 라량 진행 마신 로 용하다 련식식이 자루 지워 지시 추보 침보 개배 참바르 퓨니 포통기 뒤버겹 락바르 도식 켈라 자루 띵기 추디 모동 규디 지프루 뜸베 장딩 도슈루 태양 추규 메킴기 고래낭 도판니 메킴기 자과자 수설 계산기 대주규 다리 롱다 규바 차쇼 Jima tatu ngan zui kimla do pian pio na, kyo ki dokla jua tak ju yin. Si, chudum chimbu zingye ma warchi. Gaisan ki, tege ma du chongam chi la, zirpur dunbe changa lingling darwa ni, shu gyun nangi dunmu tang kemi tu nang. Agu namdo sa ni, myo gajar ya ma che bar, kachi lua ne chin. Lona chetur songwe genki chebayang si la, talo ka kiwe chebayang si ti, 어구치린 손나 힌두 겜바 균네 내주 근루시기 띵네 나대 추규로 가와르투르 뺀나 다다 계산기 속다 뒤통지 삼루 간지스 땅나야 넘도 사와르투르디 그 고구구응한 총대 하가라 꼬르와 주주리지 꼬르 넘균 그 꼬르와 숨주 겹지 내 첨부 수요네 하가라 샤구 갸바르 용배 개부 개무 초당 땀네 차치 왠데 다자 그 조심이 용조 계산탄 동가 테바티 메바르 체베 콘소로 깨자 쉐로 가네 용시 총주 직베 임비에 개부초 고코르사 메바르 대유디 어큐 동교부식 된바르 다시 네스네 데베 개부식라 케물룽사 히네 네버시 포르투 쿄라이나 쇼바네 고모바 고고르제 친제 산에 세르케바칸 주제 쿄랑게 장겐디 출 랭귀스엠기 두게 장겐 Ökü ngole tuakjar ngönsam chene, yang gejizam ye. 사디 세르게바 강 유딘 이나 보르토 납심 젠 켄즈 나라 조기 리베 에큐 게부시기 감투 데네 콘츠 지식 쉐발라 냥크냐 세르게바 강 유딘 이나양 콩기 안조도 처리 능기 말이 콩기 막비에 총 첨부 결제 기부 능지 요아리 대개 쉐겐니 총비에 계산기 아마시 급식진 년달기 공무 매 창후 강키디 어귀 김라 용네 어구당 담년자 치바다 대기라 김례자 치료와 치진 내가 민나 강사르니네 니주와 개티 되바니 어귀 김티 매 고라 김마 임바다 토난 폴라탄 대기기 제와 된다 케치 얇게 퇴자르 치바 신도 뭐 양갸르 용메 미게나 세사세 용투다 Lega tupzi nyung tu zhoyang, gecha ni bie tu zho. Senge chongzu zhe son zu nyam tu zomna, gecha zu gyu meba xu gyu xu. Machi dewa tinzu zu gyu meba xebar, ka gugba tizu nyene dueba le. Sosuru gecha xu be kugab dene rikki mebe, ngangzib langne na ken yang yu. Kongzu ren kim mam, kim shengi gola nyensha chuk dun zam xu tupla. Ne zu zhamin zhe

강시 제도 죽답 제라 집에 큐 지규양 힌토가와 시킨 어구치링키 당구체나 랑기 사메 담디 로라장네 대기단 넘균달 냠네 제냠야 텐자치 힌도 각바랑 대기기 좀

德基 기 창켄고로 말링웨 폴라 하장 가부충와다 그 벌당 뒤니 계좌 망부식 시에티 원주 콘주 총 간다스 갸바다 뉴돈네 롱주 간다스 지발라 속바 딘저당 틴저 시 찬유 야뉴 제디 카네 부어양 튼라 티케 시에베 德基 기 나게 로티 짐시 피와다 德基 기 일라 루프르 지시 로과 침부시 코리안 메 람신 시에미 왕추 키 다리 로아 틴저 쳬바라 불라기 거치 닝장 슈기 여자 그 내수기 규림 대기를 규시에 치두 다리기 총티낭 왕추 키 니버치다르 튼수 숙지도 체진 표미기 예미기 미기 랑라 따와르 코가야 대기니 교계 계자치 가시에나 공고르 테편식 마인바라 모랑기 섬추 유켄식인 불라기 치다르 숨네야 대기니 원주라 익치 댐부 유라 타나 원주미나 불라기 총갸 미톱주 댕기 임바리야 이치휴 공돌 행계니 센시 나와 티니 표기 신기 좀케마 니마 편도 라기 계획이 토네 잠바다 좀바부 비준 강니 비준 나외 점중 링치 누무 부시바 표노네 표게도 법규당 좀지 양뒤제 휴버티 리우니 휴잡게 바티시 생계는게 댕디 리젠 퓨스메인 Lizhen Zhechu Dan Zhechu Nangken Ni Xiao Xue La Tang Xipxi Chen Gui Ba Ni Mian La Zhi Lengye Xu Dian Jia Guo

남초 남블링게네 원점 체메 류안 시베네 신신심나 와닝 타보네 토제난 슈기 내젠디 케기니 뮌이 톱세 토베 로아 유라 원점 체메 류안 시베네 젠디 세네 니로 슈로나

0: 당의 비야 일하다 아 링디 보면 되게 되네 아 제가 랩보 아 유가가 판가 아 다티네 주티네 가봤습니다 어제 짱귀라 다시 장라도 다다 샤즈 톱다 라속베기 다 자제 척도 저리 아니 공나발 현재를 비야 일라
1: 네세
0: 아 대장기는 그바에 랑니 기테네 아 정지 판매 럽적기 아 소재 리베 중록이 가봤습니다 아 천르메기 다한테 아 차례낭에 아 정영 씨가 차례낭에게 첨바 올라 현재 비야 인라
1: 네 센라
0: 어 감바스다 당한도 락대 민나세에 감바스 기도 페이지에 동에게 민나 조지 인디다네 그바랑이 샘딩네 아 대바이네 대규이네 척도 지기라 어 아니 아 동묘도 주위에 규백에 단념하기 레로 우도담라 다 되네 아 우튼루라 아 되네 장들 주위에 아 규백에 로베 아 우부줄라 아 되네 레사 양레 바 도도디 능로 주위에 아 저분님바 우뱀발라 아 되네 정지시부 능로 예베 참바 규백이 님마 달레밀 넘발인제 차탄을 피해야 이라 되네 규백이 탈람 상부터 주위에 차탄을 현재 제 보면 견다라 쉬었음 차탄을 야라 되네 규반나가 젠제이나 아 다 총기 오버직 샤제 다 라미리기 소대 락시 털이야 배발 흠이 체제 대유 송라나 라토지가 이제 텐텐나마 아 루시에 주문은 용그레벨라
1: 나 송시에 가리 이나라
0: 드레시 따와라 땅낭 외기 지기 다 찬소 다 시에드 민테지 다 지도테
1: 레세 송시에기 민수나야 거리
2: 시자
0: 레세 제나 다 티라 아 단다 시와 트리라기 땅낭 외기 아 메토 당부세 땅빈 동문라
2: 트리라기 메토 당부세
1: 땅낭 외 메토 당부세 세요르벨
0: 有嘛人了嗯他现在学的学过一两个直接也过去南街的人呢来来来啊公报嘛都直接直接来呢你才得昂萨钱呢来在那个最容易了那些个是学的呢老学的教过这个那个真是
2: 那所以那么说，我们个李先生彻底是被偷渡之后呢，给宋氏卡汤不定呢，是不这是变做了一大难别，这是嘛的，是被宋氏定了。李先生去提这个帮的举证呢，李先生说能看见龙池山庄呢，徐子一把那样修一遍，到我住了他，给这做呢一遍，等这里住了。徐子一那么样修一遍，这是在哪趟？徐子一拉这种呢修一遍，那么看见在了，这个呢，宋氏的如果举证呢，可能就龙池山庄他，赶紧不用去，超过超过这里啊，不用难说了。
1: 老冲那么冲，我那去蚯蚓去，地表套了一呢，其中安塘过过撇开一呢，陈明了呀，好久不见斯蒂南吧，看来呀，他前呢，蚯蚓，今天一呢，我那去新庄宁波一树阳光了斯蒂南塘，人在做天在看斯蒂南吧，正所谓的扎斯蒂南吧，过那做明月是给一呢，怎么着那些，他前呢，就蛮些一呢，我那去啊，新庄林街塘，车着林街那一呢，啊，俺给处处处的忙怎么些，就那就塘，疙瘩的忙怎么些，就那。 那去李前去，学者看忙用药了呢，啊，人家给那里若叫那着那学院。
2: 那八三年以内，俺最近的比较多呢。前面呢，孙南到街这边生着空开呢，早就把小屋的嘞，俺那人们吃新鱼呗，孙南到街人上街送菜的，那俺一朋友，那么林总开始想顾不长嘴呢，小鱼呗，赶紧不用其他，连着用了呢，上街送菜的朋友人是济南啥了。
1: 老，我那去清真去，记得套了陈明了呀，俺们浦江市的南吧，空个人呢，小白去做街堂，咱们女生也套了呀，其中过南下。看不上，年明了呀，温度是个月，日子那边年不年里在上不定这些人呢，唐唐嘛，路线的给了咱们两个了呀，票个人，咱们两个给了在上不定这些人呢吧，俺去人他不呢，套钱呢，小个人，俺那么给，怕不长嘛呀，路线的票子，大概来着咱们一年票个人。 啊，对呢，那最大那个人家长发一年票的人，啊，所以就给那些的马年空白他，他个人心那他给，啊，也为那用也去，面对那因为呢，属于是挺难下。
2: 那唐人心，今年几里头了？永中边么住着？西北城的空气呢？就是住在俺们古月头了。李先生用呢，这边那么给查着那么林街他们，照顾那么林的小白，穿的怎么着？注意，他们就俺们空的空土街，嗯，其实弄得也呢，也土他，地基稍微远呢，远土大，上边团那么样呢，样土竹板门，不有那么林巧呢，上边边街呢。
1: 一个字创建把那么做土创作呀修预备村当男性预备你们我住了给做男备苏南拉他他那些人呢哦一个字创建把那么做土创作呀修预备村当男性预备你们我住了给做男备苏南拉他他那些人呢哦你们拉他到我问对拉他边点了借了一那路些地铺给你给南把那边吃人谈桥了我们就清餐前面用备这些民间修给你是听南下
3: 老天天没偷钱，阿点仔细卫生都空开呢。小屋的里亏不你阿点，汤托伊呢，娘婆你里钱作用用力呢，什么给送菜的培养人。朋友，前个子三年，拉着总拼做领香，去秋虫村那收入别阿么烂的嘴别，并去领给他。我不定总出我想康山虫村那村的情绪别，每笔吃卷村子筹备乌兰领给用力的培养人是天南下。
1: 来三老，这明了呀，看完人心是天南吧，空开呢，娘婆你里钱作用把烟机抽了糖给准了，他能信呢？给把三拉了呀，村支书记，俺呢登记给汉王爷。宋县的水鬼书记呢，把他们给编不是单了，他来三你们给三拉他。他能信呢？去真吃人了，三给穷了他，吃人穷大了他，给子贵穷了他，吃人穷大了他，给子贵给了他，登记给编不出给了。朋友登记总到车冲出了预备呢，深处到起了他，这些编做了他，他不信了。 老婆创作修月别，古日啦借了呀，陪借人呢，人家长嘛，毛龙店那里呀，古说三趟趟桥南路，你们吃人用呗，这是民间修个人，登记给老王呢陪个人是挺难下。老常能从我那村没推荐呢，这是平做来给大南北路些，这是嘛是三地三南多，他给那个那村啊，来村去做工吧，人家做来给送南些人呢，我那村啊，这每人我这偷心哪里呀，叔叔，这没事啦，这把面对呗，瞧。
3: 我这是岳不尼，俺讲就没日日办了。前那我那做人呢，那做肯这些年嘞，的唐林堂叔叔我们济南街，开始去让几个民族呢，马街把新南里呀，伢学呀，是吧？几个多呢，伢的接下什么节成功弄过呀，没吧，是吧？我那做人穷开头呢，那做肯这些年嘞，唐林堂呀，啊，开始没这修个人。模特节，我那做人呢，这些品做来给大南北路些，这是嘛的，是的，三南多。

0: 哦啦呀哈秀呀別西就那都借給啦那些土錢拿收銀給啦連著故事這當才我藍著用的這些問題是故事人家用啊秀那些土錢拿那哦土錢拿是人家我那是人家我
1: 那嗯帕馬桑比我就我啦沒看啥看啥了那真的還是為呢你們叫啥了那那誰把你呢了你是給他你現在去那這那徹底是被彭馬拉西被送去的所以你呢彭馬拉西的送些的堂到跟楊吉出來的跟給著了馬家一人手機林誰送些的姑娘
2: 故事社长乔郎的青藏千军用这些民族学军林森他在哪哦在广州松懈的那个是唐国的接我高我生的唐国的接我的的空间党给改进的接高我的应该是哦你呢曾经给帕玛给说中郎的接高啊顺便的按照你养婆娘给李镇的每晚的月月月月月 다제 프리즘 서브 용에 예베 신남바게 차례 난게게 내주 발에 좀 시주 발에 좀 내주 출리링에 나와 그래서 지역가와인
0: 니세 터제나
3: 기랑게 이네 양나 실리 챙기 주든다 저제 기랑게 용화 디튜토리 양은 전염 주난바 터제나 수이
2: 나 도제 개개들 아이 터지지 리제나라 페바 터지
3: 응 너세
2: 얘네 공부 이외 분리 주단

0: 딩지 보다상 예배 보면 치리 소모 로자 타당주의 예배 보면 치리 예전에 섭자상 능구 기배 능수련제당 때니 오괴 충달라 장당기 충치리네 제배 능수련제 나 장당기 에게 소나 덮제라 슈슈기 충달라 아자 디지라 에
1: Yeah,

Lengi jasi lovgoya ge gyumze yang kariresi na che teda ge chuo ji guima taga taga jugdu chuo tetang tela len gyobgyo yube tun dema yinza za teda la chi lengi jasi lovgoya ruwa la Sebra ji shebi na dinang la yang anzu lovzong chigwa nangdo di xena jena xena sumgi tun ji jugdu yiwa di lovzong tang ngode shugu guwa re xena 진아 신아 대다숨나 양아도 공랑어도 숨은 능신 대다라이나 칠랭기 다슬로르와라 다이네가도 능부 폐지 칩에 규림 난라야이나 강이 신아세라 속바 지치르 죽진아세라 속바 다 태당 태저도 전에 뭐소 폐지 칩에 규림 난라 부익 폐지 칭에 망보지게 샤정부 시사시 신아 家中不介绍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介那
dun di yang yi kende jik le ngun zi qie gu gu yuwa rbe, kende si pe ju dang gu gu rbe, di to la nga re sum zu tang da dang qi, ngo du shu gu yin. Di shu je nga xie ba di la gyum zin tang, yang ma na tuen la ne be da wa ji ri dabu gong ba yin na ni, di di pe ju di du zan ne, tuk ja nang yi sim nang je, qi len gi da pe ju dang sa la qi len gi da tang, 진짜 폐주 당고 살아야이나 진짜 폐주 당나나 약고 요래성도 금제 가려서나 공로 쉬버는 시 시나 제나 시나 숨려야이는 아주 칠레기 다슬로래 샤정부 시사시 자정부 제사지 샤정부 시사시 튼돌로 유베 샤정부 시사시 티 숨려이는 아주 진짜 슬로래 로라 제자 Kagaynana dundu zane kangyi shina shiba dabu tang, daga nangshin shatungu shisa shi jawa dha dungba dabu, kagay thwa ne ko dabu yore, dha dabu yore. Dha dabu yore de jik kare sana dinda re, jik kare chilengi dha re. Su mi jikba re. Da wana ngandu chilengi dha peju dungdu zane dang gose negabla yina shatungu shisa shi peju dang je dinda re peju dang wade, wala. 이 폐주 당에 망부 싫어도 알아. 오나 공도 시에베 젠다디 다리 대시에베 진행기 달라 폐주 당으로 와라. 이 토안에 가르세시에 채워도 됐으나 여기 둘러 시에기 젠다 당 다리 슈에기 진행기 당이 찍고 차. 와라. 삼대 샤정무 시사 시에 지초과 삼대 샤정무 시치네 지금 여봐. 딘데지 차버리 Di chö du zane ngare debi na dile ya gyö shubudu ruwa la gyö kare yorba esna chilengi dala ya jinju sa zi chine dugu yorba. Jinju sa mo chibe nambe tohne seshe chene pechu dangne dugu yorba. Dol dun shebi na chilengi da tang yagi dun la shebe jinda nila ya ina keju kemeba. Iwa che yagi jinsam kemeba. Tunda dendu zane chu yong yagi nyinga yorba. 这是钱买吧 今天这个叫起差用的都是 俺的钱不赢呢 七年级炸汤 真的你给怕了 书记不买的 乱了书记不买的 听你给电白吞大洋 没记不得 前场 七年级炸配置起呗 那个不了压抑呢 写呢 接呢 写不得不了压抑呢 金就杀的没吃不赢呢 시나 지나 소수 지랭기 자임베 튼디 오마 치신 땐투베 게제 망부 유바 대왕기 루알라 지랭기 자이급라 야이나 진주 사소소 머티나 야구 두성 야구 가르요베 가르세시에 제브르베 나레 제브이나 지 지랭기 자임바 타 지 진다 임베 군인이 발기 진참스네데 이워주어와라 디세브 제투구도 우성은 로알라 제투구도 딘바인바 체제 진행기 달래 딘자치 딘데체베이나 군인이 발라야이네 체심해버지 차주구도라 거비 양나 진행기 달이나 양나 딘자이나
딘데기

다가 뒤 죽다가 뒤 물 랭겹주 유배 튼댐바 인자 이는 칠랭기 다시 죄급의 금재야 다가랑지 랑그랑라 추워구부티안 고바탕 금재 매부딘데 자원이네 말에 소스시에베 깨져디라 소스시에베 밍 소스시에베 치 소스시에베 튼 강식라 대시에 치구구 요아래 세가 제구구 요아래 다오나 대시에 탕 세가 디제베 치도 루알라 소소소소 주워주구요 소소소소 주워구바 틸라 소소소소 랭겨베 남바 딘데지 전주 니버 조 딘데지 땜바 인자 니는 민래 칠랭기 다시바 다바데 샤나강조 백해시에지 슈제 오도 슈나 디그데 콩라 강조 각다 롭종 치배급러 야 딜링가 시바 주바라 딜링가 시에베 코든 강이시나 등오말라 가르스나 직둔 치매급러 야 딜링가 시바 딜레야 디셰지 격국의 예배 고바디 누베 체도 소소소소라 치워주구제 데니 시나 시에베 직대 디 죽러 야이나 딜링가 시바 딜라 디셰 격국의 예배 된대마더부 양아도 무티 빼샤나 디그레 문죽 따지 이와 치다르시나 균젠 강이시나 지칠 죽지나 시바더부 치워시 꺼내 치워 테타 테라 티물 랭겹디 디시에 지규 유입에 된댄 바더부 루알라 등오말라 카드에서나 디링가 탕 문죽 탕 균제 지치죽이 된남 모두 슈국이 유입에 미유디 루베 체도 내는 랑랑라 주어급에 나베 주어디라 무트 랭겹규 유예베 된댐바 인자 대달라 지랭기 다시 주어버려와라 디네 내 슈에게 낭시 시바 지랭기 다데 셔중 치대 것이 그 죽버 시에바 내 치대 신소하게 죽베 낭네 치다 지랭기 다시 바 디꼴로 야이나 모두 슈바인 치다 그 낭시 나바 루알라 구명 다이고라 어디지 슈그이에 구명 다시바디 치대 신속 주베 시에발레 치다그낭세 나바데레 디나랑 아주 또 가지 롭종 슈구고라스나 진네 샤키구 시카시 니네 자키구 지카지 순네 샤키구 시카시 순기 된규 주주 롭종 다 어디 슈구고 요아레 꾸미기 다스 럽두자는 민디 퇴바 담기 당한돌라 야이나 튼다다 마손네 니땡그 유바디야 세부 시라레 로알라 꾸메스 두갈라 메스 시에브데 체장 쪼카데스나 시소하게 틱제 테다게 꾸지기 지에서 자제 자와 강시 치도 죽발 꾸와 다 다가 능신기 단당원에서 주매배 되든식의 민에 티주주 유여바라 맘밤 로유바 땜배 튼땜바 인자 근데 구매 구문기 다스 로고야기 금제야 내딜로 툭바리 구문기 다에 구어탕 맘배 튼땜기 도나 담망아주 튼기 죽주기 이와급래 야이나 조카스나 초니 토네 시에초구 아르와라 구어탕 맘바 로와라 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
더부이나 매식 이기 더부이나 지식 죽든 더부이나 준직 깨이 더부이나 교직 더부 루아라 꾸어 튼댄 봐 다 캐지드 카데스나 대다 창만로 꾸지기 지라 자제 튼다디 카데스나 저와 강시 저와 대당태 제도 주고에 튼댄 봐 딘데지글라 고고구 요아래 공도 빼지 샤베 나네 준직 교직 루아라 준직 교직 더블 야이나 준탕 교수스 지르 야이나 자키구 직카직 잡을와라 자키구 직카직 잡아테 안돌라야 튼다 직세세 제버리 금제 카데스나 디니니가 로라 로라 영주 더이 슈베 튼디 세월 제버리
gyumzeyang kadaysa na nara la sum kanshi guzi ki tuen denpar jubay gabla yaayi na tatashubay wangare.

0: Segalenge Kunkamsa, Shamla, Sanjuru Nyamdali Zenshu Juyin, Tengdi Sanjuru Kinan Tunzovani.
1: Xi Jinping Ta, Pengyin Yuan Nam Nin, Zhongguo Ta, Changkuri Ye, Zachu Durin, Sinan Wei Gor Ta.
0: Xi Jinping, Changkuri Ye, Ezu Dang Zhongyang Ki Leji Lobja Da, Sigudu Pepe Goro.
1: Xi Jinping Da Jian Ne, Jin Zhen En Da Jian Ki, Xiangbei, Tiebong Chung Wei, Ningguo Su Jun Le Xu Pe Goro.
0: Xi Jinping Ki, Changkuri Ye, Da Gedun Cimzhi Nengju Ji De, Bijing Tu, Qilu Nan Wei Gor So Yin.
1: Xiamla Tingdi, Zanjur Ji Nang, Tiong Xi Zhi Nam San Ro Nang.
0: Diga Li Gu Nen Pepe Ni Cu. Sane tiga tuzu dawa chubye chi gu nyin ki nga zho Changkuru yara ge dun cimzhi nang xinbe Zhongkong Zhongyang ki jigyab shuji Gyegab ji zhuxi Xi Jinping da gunda pengli yuan namni Zhongkong da Changkuru ye zaro durin la sigu la pepa da Changkuru yang e zui dang ki jigyab shuji Ge dun uyun zha Jin Zheng en da gunda li shu zhu yi pepa ro shu pa zhi Chuzu ju da garama xip ju zamla Xi Jinping da pengli yuan Langgu la shu de mudan ribu dapsu nebe 중국의 창구리에 자로 도링도 펩조심하다. 진정은다 리쉐주의 핍수슈유. 창구리에 먹봉주제루가기 계급니뷰기 루쥬바다. 금하기 대병아 메도스르키르데 디구루 제규. 메도스르토 중국 미망 당랑마기 은시바오 치시바도니 시치유. 시진핑 대병아 디구토 펩데 메도스르 조교를 나왔다. 대리교육이 미창미에 중국 미망 당랑마기 은시 법으로 나 담디 냥의 슈유 냥의 슈 차르지 시진핑의 진정은 넘니기 섭진루가기 먹지 남지기 루달라 세나유 시진핑 당제기 진정은 당제기 페브로 자조 천수 총진도 페바다 진정은기 시진핑라 자조 도리나 중국 미마 당랑마기 창구르의 미마다 봉번염십기 차도 멋진 체대 투무토 김시 기준 체방은배 로규지 제시다 버리 눈준지 무지에 우주 나와라 시진핑기 십장아 시나유 시진핑기 토넨키 당랑마기 응시 바위 민토로 시대 진정은라 랑소 류동남외 당랑마기 뼈마기 제유 니주 우주 나유 시진핑타 진정은 넘니기 드럽 콩메 로럽 응급주바라 중국다 장구르야 계급 니뷰 튜몽토 먹덥 체베 로더니 초니뷰 남야 미규베 로규기 천제르 시인비 초니뷰 당랑마기 응시바위 천수 지구라 튜무토 송중 야부체디 개주된베 서지 수균 롭소다 슈누 로종기 섬루 군주기 롭소베토 럽진기 아고 초로 닝도 다르비 동마다 럽진기 중국다 창구르야 계급 니뷰 수균 자로 미름내 미럽 하라 균진 토바 체규베 응진 진직도 나유 차이치도 왕이소 공세기 최고로 쇼유
1: 디글레 코네 비베네 추 산네 디게 튜추 다와 추베 체 군인 긴 아조 중국 중앙 계기계 수지 계급 계주시 시진핑 키 창쿠르 예 녜주 단계 계기계 수지 계튼 의원장 진정 은지 페브로호 평양도 내피 창쿠르 예 녜주 단 중앙 계 레치베 럽자레 세구르도 페규 초즈 중치 기토 시진핑 치도 랑쿠르 슌테 디가르 조와타 진정 은키 럽제 춘다 정신 계 주준데 창쿠르 예 녜주 단계 춘다 두린 듄토 피구 슈슈 Gelub Jaja Laki, Lamki Shoni Su, Rudar Jigde, Pipsuru Jawata, Gelub Ji Tumi, Xi Jinping La Mido Puyu. Jinja Engi Pepsuho, Xi Jinping Ki, Shiptang Mara Lobde Gerim Lokantu Pepata, Lokan Nantu, Lomanam, Zogbur De Yubata, Lobdunbe, Changkuruhe, Chedi Lobtian Chuki, Jungkuta, Changkuruhe, Jiwe Nantun, Lobji Nasi Yu. Zhongguta Changkuruhe Dang Niki Jigyo Shuji Pepa Tan Dunhe, Gelob Namki Yar Landi Dang Nibu Jigyo Shujir Zhosim Kuhwe Gosu Shuyu. Xi Jinping Ta Jinzhen En Namniki Lubji Le Si Shuru Gop Gop Su U Chok Choki Ngak Ju Na Yu. Gerim Lubka Nane Xie Giji, Xi Jinping Ta Jinzhen En Namniki Lugu Langku Le Shudi Lubja Le Sigur Nawa Ta. Lambaratu Lubje Mengxi Jigyo Ta Lubji Ki Nangtun Guji So Ngoju Shuba Sen Yu. Lubji Tokang Parki Bangse Todo Pimne, Xi Jinping Ta Jinzhen En Namniki, Chakdu Jangma Songdi, Jangma Ra Saigyakba Ta Chukyabdi, Songshu Xingzu Na Yu. Songshu Xingni, Tuyishir Ngozhang Yinxing, Zhongguta Changkuruhe Zazho Namya Nyamba Meba Tsungi Yu. Teji, Dang Nibu Chetu Guzhi Minne Dinbangho, Cai Qi Ta Changkuruhe Ngezui Dang Zhongyang Chipsi Chuki Yunle Oyun. Zhongyang Shuji, Jin Cai Lung Ninne, Nyamtu Xingzu Chunda Chengbu Yuwa Chi Yu. 村大情报定位数中国坦强库日业一日二级托年中国坦强库日业在处七岁牌组内球日记接配一如千步嘎车语
0: 所以被批准民的谈强国的给罗梅天母地址去习近平谈金正恩能力给新组村大城北端图恰当天陈定古巴的军事。在其他王艺索孔塞也切过了修学。第二个礼物呢被问你出三年第二个图书到我出别次过年中共中央给积极书记给个别主席习近平的共同彭丽媛能力 平壤的金秀山苏州康都强国的杨爷子当给积极书记给顿乌云长金正恩的共的李雪柱能力的捏着为铁公雄为工资的修难话是。就在中一堂七个怎么了金正恩当街习近平当街修塞金秀山准苏康都配不得其实没去出了很多路过浪过了修的金秀山准苏康给苏州康都配不是。苏州的修人当年的一个秘密切图过这边 中国的强国的也随军杂招，定十多东区铁，别的定十不能有。习近平给金正恩了，他定给村这里规制十三能瓦的突击七学不得，他定给村这地区强国的也党的师兄密码阶级，中国党的师兄密码阶了，甚至看不得，咋心强哇？民族中阿外是不突穷。俺党的积极书记金正恩瓦的突然说的别。 中国的强国的也只挖空白东区铁，眼睛极端穷娃娃塞，十个月的殖民给西的的人了，松江吃鸡，三家的家里顶十穷。中国的强国的也缺你娃的，三些穷样的顶十多钱月金，穷就是给空白卡着，俺的娃卡塞多钱月。俺让给积极书记金正恩的很多，中国的强国的也只挖空白铁板七万永久了，七吨钱的，一个米币，几座人路恰下去，多不接闺女女都有接送有。 金正恩起，积极书记习近平给他定给村里的那穷的，怎么了？强国的亚的中国，咋着念来了？俺的外兄弟隔壁得真生不当月，却给拆掉土狗的托庇。他定给村里的，一个米币之外的，十个月的中国的空白天，突然下降，开钱不等于。强国的亚超级，他定给村里的托庇，我真极端开钱，团聚也不起不得。
1: 这个秘密念来了托别，从这生不如各地当地强国的亚的中国职位，这上天的亚母体各地东都有几点难有。这个内控呢，被问的出，三年的个突出到我主编蔡国宁也切入中共中央给积极书记、给各级主席习近平去，强国的亚的集团层次能做这点，彭阳那些也有。 强国的爷爷最当给积极书记，给团委员长金正恩谈，共的李雪柱能力给南唐土配给学校的教育不谈。习近平谈，共的彭丽媛能力了配给学会再过十几年的学。南唐土配备南帕尔土，彭阳来日开个忙措去，冷不小你所让的中国谈强国的爷爷和女婿给他谈，没到悠悠才不谈。 中国谈强国的爷在着急补齐改善团部战地中心干部配给学习。南唐土芒草塔陆军七八东查拉克，拆打了这地中心干部什么学习？新修入土片外，瑞阳的油库区，习近平去，今日恩的配着货，十镇入库了，西西南瓦谈。南唐土配给学外交会，强国的爷着急突然布置这地谈拆打南瓦马塞，配给学看的芒草了，才悠悠南天，快路村办南学。
0: 习近平当前谈金正恩当前话的拉尔雅恰当的当地，在这些个区别间，能不修天彭阳那些个区？蔡其他王毅说，批评学会再过修学。这个内容呢，别问您出。到我主编次过年级切入了中共中央给积极书记、给各级主席习近平呢，强国的亚的阶段层面能就立刻的直接，毕竟都七六难有。
1: 积极书记、给各级主席习近平给滚得彭丽媛的中国中央七十九届军联委员、中央巡猎厅给主任蔡奇、中国中央七十九届委员、青年部部长王毅说：“配不着名的，能不积极拿修呢？七六难有。”这个来控呢？别问内去。当我筹备蔡建宁给各级主席习近平去路易斯阿布勒楼顶的那天，控呢看了的积极按所级别给那些把的点着修难有。 习近平去中国谈看了的指挖军车电力案空白着的，也和你比推门给开边谈团圆了，证明给写的电力谈空白太监了下偏倒有。俺俩呢，中国谈看了的指挖空白东区了，再就通勤去不谈。 직접 아부탄 렌토 배준 체디 펜준 지구르타 니페 냠게 튜마 용톱타 미튜마 소르조 제기 공튼 따라 중국탄 캐나다 남바사베 특주록데 저와티 균제타 데니 균튜기 콜람토 콩비주주로 구디단데 계획 니비 미만라 페바티 외치와 준두 유제 데나유
0: 디글레군의 베베네츠 다와투베츠 군인 계급기 조시 시진핑다 조지예 중동 카웨라 시위리 펜준 딘디로딘단데 계급니뷰바라 친지주니 로숨주 수업시 코르바라 딘디슈버시 시진핑키 로숨주 수업시 이린 중국다 조르지아 계급니뷰 톡다 파르숨도 펜준 진조다 펜준 이치 치바다 냠레 냠게 기자된 타종 체대 초니뷰 지와 균제다 덴뷰가 공비도주로 구디당외 개공카기 냠레다 유세 중재 톱유 니동이 슈즈숨노로 중국다 조지아 계급니뷰 탑주로 대지와 조지 초니뷰 첩시티 펜준 이지 응아르베 댄도 당왔다. 응의좀 염래 지교 침바 초만 염래라 펜제 응아래 치와 튼 유지 대나유. 시진핑키 계지 뒤법라 균도 지다르 충룡 중국 조화기 톡다 바르숨투 탑주기 토제다 미경 징부 토네 중국다 조르지에 대바라 따당 증기유. 고급 대단 뒤네 응아란에 중동 가위라 시위리다 튜무토 중국다 조르지에 대와테 교용기 탑주로 대제와라 림부르 차규 협자 치대유 대중국다 조르지에 대와 공비주주로 듀남 사르바 되었다 계급 니뷰 수균 자로기 리우 사르바 무튜 좀리치바 조 니뷰 니베냠레라 근유 친분냄바 중국다 조르지에 미말라 디지 티베 망와 뒤주인베 이치유 지낸되나유 카빌라 시빌리이 대신비 로숨주 하즘나 치르미 대바이나 조지야다 중국바라 윤링 자로 제와 주바다 초니비 제바라 펜준 진주다 펜준 이치 기젠 덴베 냠레 제기 멍시 토라 중재 응세 되버 토비유 계급 니비바라 친지 주니 로숨주 숲시 코르베 급수 안주 튜몽토 조지야다 중국 제와 대 쿄용기 탑주로 대제외 주제도 신부 보르규 타제유 대 계급 니비 냠레라 고급 대외 만화 되규다 계급 니보로 팽기 대회 치와 준규마세 계급 니비 미망기 자조 제타 나르베 탐도 동규 이지 여지 송유
1: 디글레군의 비원의 추 다와주베 최군인 계시 지급 관계 제림라 탐자 족배 제고 초바타 계시 지급 관계 종리리 창키 탐자 족파라 뜻심 나와시 중화미마 지준 계급계 제림타 계시 지급 관타 디에 디카키 고사 제배 계급계 레치민의 제림 탐조 직조 시탑 시송 계시 지급 관키 고사 제배 디젠타 첸바 숨주 소송키 겐쿠와 숨주 소드윈키 팀다라 제림라 탐자 사유바시 제주 초지 시베토 계튼 오유타 계시 지급 관계 총지 직조 우정롱키 제림계 탐조 제고 고초배 협자나와타 창마 12년 중화미마 지준계급계 계루랑휴 대지 탐사조 겐니지배 제림계 탭토 락바샤고타 탐제치 결두제신 탐사조 겐센다키 제다르디디 니지배 제수 탐제치 결휴바시 탐사샤배지 계시지협관계 종리리창키 송세나휴 콩키 굴지예레네 사바르 규급 겐지탄 레겐 사바차도 쿠르휴배 니바르투 체지 티웨 토웨 토네 첩시탄 준탄 주주제기테 최감 틱토바 체크 시진핑게 드러사베 중국 캐주된 배지조 링루기 공바 롭종 딩섭 체디 코와 딩섭 림바탄 당 중앙기 특주 규지 나르베 로타 최별라다라 튕겨 체크 니티네 팀종라 지구르 체바탄 랑도앙 팀종케 삼루동다탄 팀종케 제단제티 레튠라 규디동와탄 내튠 타주 체크 在对头孙坦仍军年不切的熊唱缺藏起切不是人系军团才归西年度南学李江起明儿当用起杨塔别西军切这道话祖巴坦蓝林大会落中落宿丁色别行学安处七军图当祖巴坦忙了地基军帕千里坦吞别特区电别我已经我主借给济兰着错用的吞据切的当中央给特区规制拉达的期间坦才具别跟我主不借压不切克 我托电视台中坛全国新闻中心去年打了七万主法四句坛七得卡各国我坛吞不坛我所吞于吞天偏债吞不切克我主了电台结合台阶东局台中七八坛托的帕尔松土我主了电台人处吞不切克修在阿尔贵七万坛七得阿尔贵电台了电台偏债吹起干内坛港内坛就切克
0: 中国中央七十九级军略奥运，解用四周一周期王沪人气。 这次俺人呢，这次国人拍的新疆土德西南院，况且，党个组建组别不错准，陆军习近平给苏西南外党中央给夺接国际部新疆天尼，陆军托给空白推进也迅速立不得，天山日月火将电令西端的米利卡给密码，得对列尊给人们上恩月。党给革命学别中苍宗制作听西北共团，六大团结定时切不得。 直接说起习近平给新疆列团国的给松懈开进给共团的，突然不晓得别，当给新疆军委特区拉达团结七八九，新疆列团给机密册唐波鲁松了的，新疆军人得给的这把月别作为人心的，蒙西人心普遍人心阶级列团了，目的他们真也不七八阶级团呢，龙阿真给七个军委别退个数，几座人路停了阶级新疆总军级别，空的颠簸些不久了，各地党国也是送友。 王国宁哈密冲击了的和田社区团结组织马的社小就松不得，就批不接了，德西南瓦的配不得，米利团结了，雄人加不得，天天的上街团结空白动物，人年了点呢，新疆军娃，组织马的的三年两届顶十的动物，重组多不起的，蒙住了各地动物，西林九军了，雄人加不少的，你最听到那话嘛噻，米利卡给来自满足的，雄没别的难有。王国宁去。 龙阿珍给七十九军委别退个名，新疆给几座点令的军人队伍，我们觉得七百各自退个一百的。新疆空白天，各组是三百多里边。几座点令了，松江七九天，他的派出所安塘部的交不得。几座九军了，雄人的三队七八。几座的全用点令的连锁座位，皮夹上部，我这边三点土当个。 中国媒体集团操办多些的驻地电督动画贴，新疆来团结，他的派出所都缺乏了，缺乏的。中国媒体集团操办多些作用了，统计缺乏的，用作了特别国内各地旅店动画，媒体团结也团了各地动画，接近拉达的腾讯也不缺乏，去路来团结用贴，群众监督局的话的，熊人家吧，媒体卡给忙做，我这边解决的，定设备国内中文的，别的人们直接解决了各地动画。 特区人呢，全部啊，登记前的新疆的本地空白了各地动画的，新疆的开具的上级电报，听了不进去，吞了没了，准备。他这个人被编组聚集，特别去组织教师动画节去过。新疆数据空白了各地教师动画的，宇宙高度的集中在三点的加级动画，特别忙不脱呢，连续七九加七路动画节去过。
2: 人年了点呢，新疆讲话的，熊人家话的，新疆给老鼠的，他把都土里老鼠立块儿捏的，人年有个人养这空白了，各地当个。族群买的，三年直接吃就军用吃不得，族群买的，三年吃用呢，养这顶是不用话的，各地当的，退了不少的别，族群买的，顶送特送给上级十八，上面这边出不起个些送药，李干杰，你们都得些不了，皮皮。
1: 这个来库那边为内区，三年底的退出，达瓦储备才出年才一年拍了。被俄罗斯集团阶级核心选举点选的了，阶级主席选拔韩正去，被俄罗斯人称之难行。明斯克尔卡索索罗被俄罗斯总统卢卡申科谈，总理托恩切，总理选拔唐波斯诺普古夫杰塔接替拿去。卢卡申科塔接替能够韩正去。 主席习近平去，在这层面能够继续拿话谈这。主席习近平谈，总统卢卡申科也特别给你这话。中国谈被俄罗斯这话，用牛的偏见轻点，退南关键全用特区绕的这位出在托布里边。中国消息，被俄罗斯敲打念头，做不到七折起，你这敲断这就运用谈。平均一百二十七片，随军上部台的动画，结合你不要再超级忙对某些点头动画接起的，中国谈被俄罗斯这话谈，结合你不要念了，某天俺们的顶上就敲数，偏见如今各地动的越界送去。卢卡申科也，韩正了主席习近平了，在这层面能够继续拿着学员。卢卡申科也，被俄罗斯呢，中国对南关键全用特区绕的谈，南面略给敲别超过一个人。 俄罗斯消息，俄罗斯中国派遣驻瓦尔通信七八团，中国小团突然中十多动瓦团，七夕天，彭军一七七秀七十动画，我驻缅甸丁十多动画，密码改造出军舰及舰的，杰克尼贝之瓦军舰没法的军车所控备着，就是固定中军事故协信越级中学，突然其他接着能够韩正奇。 中国消息，白俄罗斯瓦尔基驻瓦尔基动画团，白俄罗斯瓦尔基廿六丁十多吨货，确实落点有危险。去年半，白色脱北过年，有几辆机廿六吨起廿六斤，你这七八趟廿六斤，扎当七十三八，运气没法对盘。老当地的克拉什比尔。

0: 日韩都教育比新旧才是开心天天团团，俺俺呢，每日给来往这段错本组运动系统，可能是比全国全部时段有情，康体呢，可能是比最近体位长下陆团个确实空别主义的工地动起因，提了强苦的要求区别，以及接受给条件我也表达了，连接也不成员，也是俺呢，中国团强苦的要做社会改革给从年前运营。 中国团强苦的一个秘密，特区团长团兄弟的兄弟们，让随党王团店家，空别几个开篇了松江太极图七八团，社会建设的团空别了团木托松江七八八建设。金正恩给陆军机械部书记习近平给陆军送去拉里扬强苦的一个参战的批八团，强苦的一名明年真就持续级别军军演变，俺最差继续团，专门快速给团内各自学个营。
1: 吉吉普书记习近平给他留参战团嘛提，鄱阳都撇不提托呢。强库里一旦中国人之外了，再推通进那沃滩，初步用杂些什么村个预警，提呢强库里英文呢就能归家清不息音。他定给参战，有人两三天不谈，跑到派出所头让大谈，场定给陆局给杨他不巧是啷边，强库里一旦中国之外呢，禁止颠簸西音吧，拉里扬塞不了村员。 强库里一旦中国一个秘密明显人心体，俺做经济一个明白的土有了。体外人，瞧你不如水军跟杂些什么谈，推门给普山给贴心点不嘛些，扛铁了瞧你不如金金谈，没人没人怕了，军金七八两土有几松把些。金正恩给，那你到我古巴了，俺让你几个书记习近平谈，毕竟土先总书记，一个秘密这话题，铁不共卡度，空杯也不充电。
0: 一个秘密密码来稳稳静静给片的准确。陆队机械部书记习近平给铁路设备强库里一旦中国人周围空白天，光家的开进端那瓦拉，人他不能突击继续就谈。强库里也得在看呢，中国桥给陆队团领土，女秀与贵，全用的团聚前的，桥内部变成了牛总团蒙西这些，现在罗布索、米秀林那所，加起铁路给别的团两列天，空白三不用瓦的工地东就谈。 当晚给他们预定两名别的团，凭借接线人进去的兄弟级别，强库里也接错人了组长给拆下空白期，再接绕远的扩展拓不团。强库里也明白呢，中国明白团念头，听了不见个冷不脱拒绝了，让他们去有几松不行。金正恩给陆军机械部书记习近平给我吃我，中国的怎么连交关哈来行山规避空白给重建拓不团，以及内部俺们来哈别过年拖了清白通过。 强库里也瞧呢，各组的清不起个员，机械部书记习近平给端党委，每日给两万集团操办都系统，可能是比全国清不起呢。人民给习近平空白了军队动员贴，对人什么都不吸引了。人民迷茫给解决了他，俺就讲脱不远。你为了呢，阶级基础了，俺的穷牛没病，军队清不着心又不谈。强库里也瞧呢，我就怕了什么土，中国几个咋都用军穷切不谈。
1: 中国单位开办了松江七百四九团篮球了，也表了点不起个员。铁路设备强库里一旦中国玩的跟杂些沙田团空白东局体，迷茫给耽误个团，铁路给乖乖用不团。强库里也我就怕了什么团，就俺们东为特区给耽误个团，老丁就没给特区给对嘴音。俺最爱军写下强库里一旦中国人这个空白东局体，几个给看看持续给特区给拆下安塘坡人就给团。
2: 强库里一旦中国人这晚的你，几个平均这晚总比每笔写东就有人标准方面前的，推木托社规团怎么领给写的他的业绩，立即比有影响送一百人。鄱阳土强库里一旦满族人路弥漫集团结合了，该团村镇南瓦皮革，中国中央局机械部书记，结合给主席习近平去，今的主编蔡建宁，强库里一年准升格的西北托。 过去途，俺自己团被他严格切断。中国团强库里也随军在这给留下不，模特总归是被参观总一边难越。习近平去中国团强库里也给个年龄，诉讼若瑞他，一度年龄级别基础人录给在这亲自给个人。中国团强库里也随军在这里当年团给个年龄，给个年龄个迷茫给推门给个哪儿在清洗人。
3: 退入了破旧的吉达村团，给今内部了更多吉达村上，中国团强库里也随军在这里，同他派出所，西特没把他，有人杀的，给到他迅速军械没把偏心越界的南越。习近平去，人不脱手给特区内城内。
2: 中国谈强国的业只为给钱起学体验。基作人路给推梦给普森呢中国谈强国的业只为我是推学给新党员。基督年龄起随军在做呢中国谈强国的业只为忙都点不严。出在头为特区弱来呢中国谈强国的业只为推着给南屯营。因为旅行普及的机构所作为责任去落给更多他生生起为阶级推波给端途。中国谈强国的亚洲尼比心里积极起人一个强化亚不住给太空起的。基作人路给卓兰托北特年给他北尊论面起行月。中国南边停着进去那不萨巴北边祖母也不他。强国的亚基作人路圈用孔皮起推个萨巴国赞月季年对南月。习近平去中国谈强国的业者往松用他颠簸狂别界也不用往切给你同的派松图中国党坛师兄去落点革命给切着经验中国全年强国的业者谈念头特具给托在托年中国谈强国的业者往空图去不切的中国谈强国的业者往推屯短距他狂别安理切往用给了滚地东对月特具这推定色不得年中国谈强国的业者为狂别去杨塔别卡着腾尊奇怪别这谈接戏的尊数就是大年给个民币基础人路给强下电脱江浙头把推梦脱滚地东国我就不念来给其他年给个民币迷茫给地基谈在做军队安色不得东国全满念来腾色前年给其长下长电落电革命安电送奇怪俺最强国的业路吞错他天土老丹这年短途给不他路给给刘萨巴母体总之切的中国谈强国的业最近在做了俺来张当次为推着给吴东冲而切脱社会谈他呢责任体系的电令他狂批他的用完滚地东西来给俺来去往本队越级电脑也不是
0: 到阿别最近一年松中国 FGG 亲自找我组比几个门的中安松了国家没被切得错用的老的切约。第二可能是被团队老子有的去舍得动画谈以及马拉冷路给军事策进撒鬼严重化。中国民意阶级基础军队安偏建筑有的透过的谈以及年来给找我撒不对有的连接切不谈。可能是被就用阿的来常用谈长下安偏建用的滚地动气团聚切行。FGG 刚才前面有从的秘密秘密给西军给国家西军牺牲西军的中非娘们给这个设备谈 FGG 听了进给批给了军队动物了贴给了片头有满足以及娘们这个九十九七八的样军队动物特别可能是被推梦给批给他以及绝用马拉给批给了修建丁色天面上中国基座村里看一下农民谈 FGG 新旧所以编就的新旧看给主人杨宝荣给中国谈 FGG 年阿的年松两万集团操不应比积极年来的年年提积极年来出中国谈 FGG 国国军器没把它人拍的用我切的对木头停留间温酒的勇气特别他们三把军器没把它催心谈积极年来的日比雄路三把军器没把它兑现于中国谈 FGG 我的举起南极年军器比年来比我年松中国 FGG 的梦心之国开心日谈人不走准起的 FGG 以及年来加一谈能够给创办的批解谈帕能用我的军队动有了恰应准于第二天中国 FGG 团队编就了主持的开局谈卡子国度给批解国国的命令 FGG 亲自找我组比几个不安松松了国家没被切得全用的老大的七八年中国谈 FGG 推入年来的国国实施国家没被切得提中非去年给团队年来的策略三百穷一时鸟从了第一年所证地址谈领域给编就了批解的规制前呢以及团队嘛在 FGG 的养家的托拿切有了一万股的中非年来谈以及年来的陆续给库克三百军突击送不是况且 FGG 帕尔能给命运被多不秀哈将前部归拢起不了以及年来给有点生气奇怪 FGG 谈年来起比提中国忙着用林谈安置吉林这不连命令不接给对嘴送给一把谈 FGG 林给中国批业给批林前面难修有了各自修行员中国 FGG 批业了军队外加表的切在忙都送我谈对年 FGG 刚才前面从业给苦的有谈变成了恰当了陆巨托穷满用为军队中心有把谈可能是被年来难修比女不用牛的切入青年可能是被年来给连忙杀的球员 고체 매비 체답기 에비지기 능규기 튠레 레구 나르웨 룩튠요와르 군디당디 에비지기 서규 능규기 튠군 사르베타 레는 수준기 리리피기 총소원 주유제라 편도톱니 에비지기 능규기 변조로 쿠르규기 넘버 사브 체규마스 퀄리시뷰 변조로 피기기 추제 토르소니 퀄리시뷰 피기기 넘버 사브 차톱지 송유 양바종기 퀄리시뷰 변조로 파르뉴 용구는 라제사베 튠레기시 균진기 군디 동급마스 지수 피기 송의 기급기 피기기 군디 침부 티웨 양구기 초지니 에비지가 감스 체면 소레진기 추제 중시엔잠 유종 민보르 통주로 줍실레기유 중국 에비지가 송위 고제 매비 체덥기 에비지기 감스 침부 촘제 순슈 응아르웨 구비타 점리 용기 협공수 에비지가 초비 뇨조 담마조 체제 사바르 구지 톱디 점리 시뷰 정신 덴비 파르뉴 용어라 촘제 쿠급 사바 중이시 초신신이 솔레 사르지 짐중기 피림나 지류 티브시 임비 응은진치니 민아라 에비지게 라제 사르비 튠레레 카초바타 기지 튠레 용유로 짐부르 치비 겸중호 중국 에비지가라 고제 메비 시주 라더 치버티 사더 민비 튠레 냠레기 파르눈 군유 파규 리지타나 공기 중국 에비지가라 고제 메비 쳇답승와 티니 에비지기 파르뉴 단 피겔 펜비 벤조르 시주시 임범마세 튜무토 팅럽진돈 규르위 제용 추십지 티웨 양인 중국 에비지기 친지저와 조비 기급응합 중앙 숨라 고제 메비 쳇답 켄용네 라더 쳇바티 뇨종 덥디진돈 규규르 규티타 벤조르 냠레기 시균 쳇르동와 냠레기 뷰체 균체 메바르 토르동와 지기 멍시토 중국 단 에비지기 서규 파라 냠레 쳇비 냠뇨타 지비 숑루 추십타 초동체나 중국 단 에비지기 튜무토 퀄리시뷰 주종 냠레 치비 구급 사바타 럼루 사바 추십 치바라 편도 유지 송도
2: 나올로 사제 토담부 부자 스쿠디이 메난 쿠이키 시균 치우에 알레스 지시키 타루라네 디네 나올로게 컵러 르제 탕 치무 유바 팅탕부 인라 만주의 탄대 파르토 튕긴 좀비 루제 탕 치부 딘저 시용와 리고 체네 데베 인시 서고 바르 주베시 콩기 캡초소 사드 강신비 상외 겨우티 처와치 외 니외 워도 갈라미르 문신 서비 추체 첨부 숨 체진의 샤유라 상외수 리도키 뇽수 고제타 작타 나부 닌순 서디 고르유라 라외 타주 작동 다르바지리신 체직부르 부니 샤유브지 디네 중국 시슝키 나로로 로준치베 르제디네키 증마딩세 레유시 튜접코마 나로이 링구르차이 디르가 체밍 오든 체바딘 주르도가르 디르돈 마부시라유 웬간탄다 페미토르베 디르돈 티다키 딩토 팅접지엔키 르제 탕체부시 림키 준신규 비진 총케르 조준 추구심주 칸키 나로로 르제디네 남창키 산에도담 초슝키 겐구르와 천젠키 남찬디 사전에 머신의 폐미 딜쿠시 인비 서시 뇽진치라 어준키 강의 양치부유 웬간 중국 초기 서풍 강마로네 멍시 딘부수입규 타르 어준키 차긴 존비 사자식도 릭주 제유지 무주 제유부시 조준치 신비 류제디네 디 차르구나 치레 남한 존비 초두 류제 칸타 총교 핀숨키 첸덴 류제타 강제 보류타 디신 레라창웨 종다 직구소 추유티 민알 증만딩웨 각제 튠첨소 림네 레짐카 구림대백군의 비신유 로시디 갸주 치미 롭친 나우루 옌라 롭제 로지 라우디 니우네 중국스슝타 미마르 거진 치슈교인 안수이 니동캠이 니슈잡게로라 미그존의 시예 류제 젠초 치모 니르교인라 kedi zhongkui zhou ram di da mi ci ngan cui zhen du di dian ne nye tu bu ma zhi ji xie bu shi nao lu ni gya qi wei xi di gya cui wu su qia xin le yu ling chen xi bi cen nian ya yu ti ni zem lin tuo si gya kun chung shu gi gi kip chi xi yin la min bu ru qi zhi ni duang zem li mi lu zhe di ne di tan zha wa nao lu neng kui ki sa zhi mang bu xi tu yun xin bu ru ca di rung ngok dun qi bi gin ki do te ki cha du gyang gyang tu gyun ni ti ga pi ju dung tab chi 사내기 망초 폐치와 개균충위 촌참토 두고 유진 신뢰치스의 서신탕 통주군배 민남기 균대초의 코치 폐무치 남주탄 개주 속진 추신러디네 긴진치구구유 나올로 링첸키 론우도 차비 아이워 추근니 링첸충우디 七日泽民坦这些级别国门开前形式。他的中国马教起来